0: Yes, and for our final segment, let's welcome our special guest.
1: Yeah, welcome to 전부 가봐야 on air, Ma'am Karina Globio.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ma'am. Mm-hmm.
2: Hello, everyone. My name is Karina, and I've been here in Korea for 29 years. Mm-hmm. And I have three kids, all three girls, and I'm busy.
1: So, anong pinagkaabalahan mo dito sa Korea, ma'am?
2: In the morning, I'm working in the kindergarten. Mm-hmm. And in the afternoon and evening, I have tutorial classes. Mm-hmm. And I have also an additional side income.
1: Sideline.
0: Wow.
1: Dami
0: yes.
1: ng pera si Mama Karina. Daming work.
0: Yes. And for our final segment, let's welcome our special guest.
1: Yeah. Welcome to 전부 가봐야 on air, Ma'am Karina Globio.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ma'am.
2: Mm-hmm. Hello, everyone. My name is Karina, and I've been here in Korea for 29 years. Mm-hmm. And I have three kids, all three girls, and I'm busy.
1: So, anong pinagkaabalahan mo dito sa Korea, ma'am?
2: In the morning, I'm working in the kindergarten. Mm-hmm. And in the afternoon and evening, I have tutorial classes. Mm-hmm. And I have also an additional side income.
1: Sideline.
0: Mm-mm. Wow,
1: dami
0: yes.
1: Dami ng pera si Mama Karina. Daming work.
2: Kayo maraming trabaho, walang pera.
0: Hindi naman siguro sa tingin ko, no? Yes,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던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함은 가리나라고 합니다. 네, 가리나 선생님은 29년 정도 네, 한국에 사셨다고는 하셨습니다. 와우.
1: 와우, 와우, 와우.
0: 네, 그리고 예쁘신 세 분의 따님이 있다고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busy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가 봐요, 이분이. 왜냐고요? 왜냐면은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시고요. 오후에는 또 영어 수업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또 알바를 하신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1: 멜라루카.
0: 멜라루카. 다음 봐봐. 네, 오케이.
1: So, Ma'am Karina, anong mga namimiss mo naman sa Pinas?
2: Siyempre yung pamilya ko, yung mga kapatid ko, kasi patay na yung mga parents ko. Kaya yung mga kapatid ko at saka yung mga kaibigan ko. Yung bonding namin.
1: Kainan, kantahan.
2: Yung ano, yung travel
0: din. Together. Tama. Ne. 그리고 저희가 또 물어봤던 게 이제 29년에 사셨잖아요. 한국에서. 그렇다면은 필리핀에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시 가리나 선생님도 음식이 아닌 사람.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을 보고 싶다고는 하시네요. 그립다고는 하십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그때 보냈던 그 시절,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하다고는 하십니다. 네.
1: Yes. At ang tagal na ni Ma'am Karina dito sa Korea, 29 years. So, ano mga natutunan mo naman dito sa Korea, Ma'am Karina?
2: Natutunan ko. Marami syempre ako natutunan dito. Di ba yung culture? Yung pagluluto. Kasi
0: mas magaling siya magluto.
2: Hindi ako marunong ng Filipino dishes, hindi ako marunong magluto.
0: Pero Korean dishes
2: magluto.
1: Wow.
0: Chang.
1: So, anong paborito mong luto, Karina?
2: Yung favorite ng mga anak ko, yung taktoritang. Yun ang gusto nila.
1: Wow, gusto ko rin yung kailang medyo maanghang siya eh. Ang taktoritang.
2: Hindi naman.
1: Depende naman i-adjust.
2: Oh, yes.
0: Kulangan natin ang anghang kay Sir Jasper pag nagluto tayo. Separate ang luto niya.
1: Hindi na pwede sa tiyang ko. Sobrang.
0: Acid. Oh.
1: Ano pa? Okay.
2: Mga natutunan ko dito yung sistema nila na kailangan talagang
0: sundin.
2: Yung mabilis.
0: Mabilis.
2: At saka yung yakso. Yung yaksok. Yung yaksok talagang importante sa kanila.
0: Oo, oh, oh, kasi yeah. tayo mga Pilipino, wala. Ay, ano eh. Medyo late ng konti eh. Late ng konti mga Pilipino. Konti lang.
1: Konti lang. Filipino time, alam na natin.
2: Hindi, hindi. Once na nagyaksok ka, kailangan ano mo yun.
0: Tuparin yung promise talaga dito.
2: Promise yun talaga. Oo, oo.
0: Ne, no mo jon malsimishin ko kasimita. Ne, aka malsimashottong ge, hoksi hangukeso beushottaneun ge ittamyeon muoshinyago murobattoni, chot bonjjaeneun geu munha, i hangukei arumdaun munha-reul beushottago hashotgo, geurigo cheomuro deureobon go katdaeyo. Yori-rago hashotseoyo. Dareun bundeureun uri gesteu, dareun gesteubundeureun yori-raneun malseumeul an hashotneunde, Karina sonsaenim-eun yori. 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고요? 필리핀 음식은 뭐 이렇게 자주 잘 하시든 못 하시지만은 저기 뭐죠? 한국 음식은 잘하신다고는 하십니다. 네, 그래서 와우. 네 따님들한테는 닭도리탕
1: 닭도리탕을
0: yes. 자주 해주신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여기 한국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는 하시고요. 이 빨리빨리라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고 이 시간 약속에 대한 것도 그 어기지 않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이게 이게 지금까지 많이 따랐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1: So, wow. So, Ma'am Karina, anong message mo naman sa mga kapwa nating Pinoy na nandito sa Korea?
2: Okay. Unang-una, yung mga anak natin, kailangan natin palakihin ng maayos. Pangalawa, kailangan yolshimi. We should work hard.
1: Work hard.
0: Ito kasi tayo eh, di ba?
2: Tapos, pangatlo, yung mga OFW, dapat mag-save talaga sila for, mag-saving talagang pinaka-importante.
0: Para pagbalik?
2: Para pagbalik, mayroon kayong maraming dala.
0: Yes. Hindi lang tsokolate ang dala nyo, di ba? Makapalang bulsa.
2: Yes.
1: Tsaka kailangan kasi po, yung mga may emergency na, ano, kailangan.
0: Of course. Siyempre, habang nandito ka.
1: May mabubunot kang pera.
0: Exactly. Oh. Exactly. Lalo dito, ang taas ng cost of living, di ba? Yes. Kaya ang sabi ni Ma'am Karina, ne? Karina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혹시 필리핀 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봤던 게 필리핀 분들에게 교훈이나 뭐 혹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우선 여기에 정착하셨던 분들 있죠. 이주 여성이나 뭐 누구든 정착을 하셨으면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키웠으면 좋겠다고 네 이 얘기를 하셨고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키웠으면 좋다고는 하셨고요. 그것도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런 노동자 바랑 이카우스 노동자 OFW 네. 노동자들 위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축 save 네, 저축을 하라고는 하셨고요. 왜냐면은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면은 당연히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머니가 조금 두꺼워야 되잖아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필리핀에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은 저축을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축한 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좋습니다.
1: Yeah. Okay. And lastly, ang pinakamahirap na tanong, ano ang request mong kanta, Ma'am Karina?
2: Yes. I can buy myself flowers by Miley Cyrus.
1: Oh, yes. I can buy myself flowers.
0: Sabi-sabi lang ako dahil di ko alam.
1: Ano the lyrics?
2: Siya nga pala gusto mo pwede bumati yung anak ko.
0: Oh, sure. Why not? Go, ne.
2: Yung mga anak ko, yes. Yan, ang tatlo pang anak ko, si Changwon Jin, she is now in Gyeonggi-do, working in Nongyok. Wow! New York,
0: Oh my God. Won Jin Shi.
2: Okay. My second daughter, si Song Hyun, Chang Song Hyun.
0: Song Hyun.
2: She's in Seoul. Wow. Working also. Working.
0: Oh my God.
1: Wow.
2: At yung pangatlo ko, yung bunso ko, si Chang Jayon.
0: At ang pagkakaalam ko, si Jayon ay fencing athlete.
2: Yes, wow. That's right.
0: O, diba? Wow. Fencing 선수, 짱입니다. 좋아요. 따님 두 분도, 네, 그렇죠. 장원진 씨, 네,
2: 장성현.
0: 장성현 씨.
2: And 장자연.
0: 장자연 씨, 네. 어머니가 정말, 따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고요. 네, yes. 좋습니다.
2: Thank you.
0: 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encouraging words, Ma'am
1: yes.
0: Karina.
1: And thank you for visiting us here in Chonbu Cabayan on Air, Ma'am Karina Globio.
2: Thank you. Yes. Good luck sa inyo. Good luck.
0: Ne, thank you. Maraming salamat po.
2: Thank you.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따뜻한 목소리, 여기는 K2K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이다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키르기스탄 며느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오는 손님들, 라하트, 메림 씨, 그리고 메가임 씨. 라하트 씨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왔고, 메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그리고 메가임도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좋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웃었던 날과 힘들었던 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의 변화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마스 다르보르마 도아르만달 크르크스탄 미네 카리아나 바일란스 들어간 질로운 볼 K2K 라디오스 비근쿠 에피르드 날파르치스 메나이다 비근쿠 체마브스 카리아다 자샤간 크르크스 게린데는 바야네 맨 천북다 라핫 Менен Бегайым Чаланамдо, Мерим Кёнгидо жашайт. Жашаган жерибиз жана тажрыйбабыз ар башка болгону менен баарыбыз эки өлкөнүн маданияттын жүрөгүбүздө алып жүрөбүз. Бүгүн кубанычыбыз менен кыйынчылыгыбыз жана кандайча өскөнүбүз тууралуу ачык сүйлөшөбүз. Азыр биз менен Мерим.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온 메림입니다. K2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마트 다르브, 민 경기도 동길긴, 아트 미림, 시스테르미는 K2K 라디오 스난 졸업자트카누마 관우시다만.
2: 안녕하세요. 라카트입니다. 저는 조선남도 목포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마스 다르브 맨 조롱다 자샤간 라핫 뭐근 жакшы ойлор жакшы сөздөр менен бөлүшкүм келип атат.
3: 안녕하세요. 미그마입니다. 지금 조금 가슴이 떨어지만 솔직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스 다르브 맨 아트 미그마 болот. 위라스 толкун дамжатам. бирок ачык сүйлөгөнгө аракет кылам.
0: 국제 교련 한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아내는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메린 씨, 한국에 오기를 결정할 때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1: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게 될 곳이라고 생각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언어와 새로운 가족 관계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마신다 가리아다 제샵 기름 냅치는다 올로고는 메스민 이기지 고안우치다 고르코누시다가 볼건 아이르차 딜저나 장위블룸 미는 마밀레 미나단 튼치산스 들어간데 바이쌈 장르스파임.
0: 한국 좋아하는 것과 한국에서 매일 생활하는 것과 다르죠. 라하치는 어떠셨어요?
2: 네, 맞아요. 처음에 드라마, TV, 영화 볼 때는 한국이 되게 솔직히 거기 드라마니까 좀 달라요. 이제 실제로 한국 와서 살다 보면 여러분 좀 힘들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좀 소통하고 이제 많이 힘든 생활도 많이 넘기고 이제 지금은 좋아요.
0: 아 그래요? 미가임 씨는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첫 날을 기억이 나시나요?
3: 아 네, 건강이 엄청 크고 사람들로 바르게 움직여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신기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저는 여행이 아니라서 이제 네. 가족 구성원으로
0: 살아야 한다는.
3: 네, 그 생각이 엄청 이제 지금까지 기억해요.
0: 아 그랬구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네.
0: 아 우리는 가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향이 추억, 부모님의 사랑, 익숙한 언어와 음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마당 하나의 메스 아홉 개는 맥앤드는 에스큐리스 나타내는 메린 다나스 텔레비스트 다마우스 전화 결책 투라로 코르코노다 알라길레비스. 한국에서 처음 보고 가장 놀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 네, 한국 사람들이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정말 바른 곳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Кореяктардын негизи абдан тез баскандары, тез-тез иштегени, тамакты дагы тез-тез жегендери бул үчүн, бул мен үчүн абдан өзүнчө бир шок болгон деп айтсам, башында ошол ылдамга көнүү дагы мен үчүн абдан кыйын болду.
0: Туура. Рахат. Şey, отошёсная.
2: А, чом Хангук вассет тем, же конгангэсо дочакал темада, а, иго кун конгангбоданын кэ кэтэ нанын 11월 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눈 내리는 시기였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비 오고 산들 보면 진짜 초록색이었어요. 그것 보고 되게 감정이 아직까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제일 좋은 감정이에요.
0: 내가 있는 충격 어떤 문화 충격이었지?
3: 아, 존댓말과 반대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 키르기스탄에서도 옳은 존중하지만 한국에서는
0: 말투를
3: 네, 더 심하게
0: 심신하게 걸려야 했으니까
3: 네.
0: 안다 시기 한다이 간다이 차이입니다. 슬록 보인 차이 덮겠다는 스타즈레 비가 임시.
3: 아와.
0: 아주 좋은 노래. 128스탄 에네틸 키르기스탄 노래.

0: 우리가 사는 지역 이야기. 저는 전북. 라하트 씨, 비가 임시는 전남. 내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가장 한국에 안에서도 지역마다 말투와 음식, 사람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라도에서는, 대에서는 전라도 밥상을 상다리가 헤어진다라는 표현이 자주 듭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손님에게 넉넉하고 대접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남도는 정글 말보다는 밥상이 먼저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전북다. 라핫 메렌비가인 전라남도. 메리민 경기대자사이. 아르비라이막든 칠리 타마그 마나이 아르바시카. 전라투라루 전라는 다스터콘은 스톨든 부트 이렛 아탈랏. 네, 아이찻. 볼 타막든 몰두구나 자나 갱 베일딕든 빌드렛. 나긋 추득든 메리민 쇠든 모르다 다스터콘든 거르넛데 바이토가 볼릇. 라핫, 시즈 아이프 게테스피?
1: 조롱남도는 맨 Кыргызстанга аябай окшоп турам. Кени Кыргыз элине окшош, кичипейил, өздөрү жиберген тамагын элдерге берип, элдерди сыйлап, ушундай жарык көр адамдар ушакта жашашат да. Негизи эле Кореяда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ушу биздин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биздин региондордо экен.
0: А, Чаланамдо иroke пён бого сипсимида. 전남이 바다는 생계를 키우고 남도의 밥상을 사랑해 정을 키운다. 전남남도 문다이 수렛땡. 전남든 댕이즈 으르스칸 으스트르스. 투시특든 다스타르코노 메림드 으스트렛. 메가임.
2: 네, 그래.
3: 맞아요.
2: 어마어마. 고신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몸에 뭔 걸 오느라 고생했네. 밥을 먹었나. 곱게나. 반갑네 밑에서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다 디렉트 웜에 그래 고시기 겁나게 되긴 슬슬 골든라더 알러스 졸던 게립 자자는 거 다막 제든 비 세니 긁은데 앞당 코바니시다면 되긴 주루만 아이베렛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길이 많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웃이 되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아르카이사이 막단 자나 을크든 게리겐 아담달 조고 자샤간 제 경기도 졸도르 고슐간 아르바시카 아담달 장 고슐나달량아 대와이토루가 볼옷.
3: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이 가깝습니다. 생활 속도는 빠르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주는다 트랜스포트 아이와 응가일로 기릭두 자일라르다가 아이와 자카나는 자쇼수 테스 아르칸다이 아담다르미는 조국상 볼옷 단수가 묵근출국 급 아담다 으뜨급 제르데 바이트상 볼옷.
0: 한탄어로 표현하면 메림신이 경기도를 다양성이 라하치는 전남산의 인심, 비가임신은 총, 전북은 전통과 따뜻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르스웨스맨의 나이짝 메림은 경기도 아르툴룰룩, 라하 전남든 갱페일득, 비가임 메림, 맨 전북도 서울자나 질록댑 수류땡.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활 방식까지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메림 씨는 처음에 시부모님들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3: 한국어가 부족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못 대답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좋은 마음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가리다쇼 가리틀이 비린시요쇼 나 잘 볼건독단 수로는 두신부 조부소 토라미스 조비라람부딥다가 이바이 꼬꼼 수등구르요쇼 이샤리켓미는 작신이에틈데 굴수뚜구 아르켓 클럽 게레저탐 디셈볼롯.
4: 좋은 면허가 되려면 명절 음식 잘 하고 어른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집안일도 잘 해야 되는 거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든 쪽도 있었습니다. 가리아다 деле жакшы келин болуш үчүн кыргыздардын келиндеринде эле көп нерселерди кыла кетиш керек. Кайнене, кайын журттарга чалып, чогуу жашабасаң, чогуу жашасаң, үй кызматын кылып, кадимкидей эле кыргыз келиндеринде эле милдеттүү деп айта кетмекчимин.
0: Бега
5: Мен мисалы үчүн ошол жаңы келгенде кайнене менен таанышканда, кайната менен таанышканда аябай жүрөгүм толкунданып, алардын сөзүн жарым түшүн, жарым түшүнбөйтүн да. Анан кийин мисалы үчүн кайненем бир сөз айтса, мен аны аябай травмасына болчумун да. Анан кийин уже азыр көнүп калдык бири бирибизге. Кайнемеме аябай ыраазычылыгым чоң, себеби кайнем аркылуу мен көп нерсени үйрөндүм да.
0: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르고 언어, 문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만큼 우리가 한국에 대한 사랑이도 넘쳐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이 말마다 천년 빛나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작실스 자름 이르스, 즉 좋은 말은 절반이 행복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레야다 비로소 sözmenen minglen qarızda degen tölögü bolot deşet. Qarızlarda jakşı söz jarım ırıs degen maqal bar. 지금 우리가 언어 때문에 울고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우리는 미가임 예림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6: 시장에서는 사투리로 가격을 바르게 말씀하셔서 다른 금액을 틀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자르 가오쇼 바르간다 디알렉트는 테즈바는 아이트간다 투람에 삭차 베로간 우출라르 먹은 브록친다 아즈르델레 오쇼 우출은 바 아즈르델레 투람에 세습도 그 부출다.
4: 어르신이 왔다. 정말로 야무지네라고 하셨어요.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 진창입니다. 진창 말이었어요. 미리 우기심 나이 물다 옥박한 술들도 왔다. 야무지네 되겠는데 맨 비로소 때 오고 많은다고 비로유님 나이 프라이즈나시냐 아래 가도 올랐겠는데 미니님 나이 자만구로타오 됐음 그래서 아이와의 부식 등그제겐싱데 막도가득들
7: 편하게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라는 뜻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세만 바꾸고 음식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8: 아, 네. 그러셨구나.
0: 주신익들. 아들 벌써 지금은 우리가 음식과 명절 두 문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좋았던 게 음식과 가족에서 자주 만들어주는 키르기스탄 음식이 무엇인가요? 가리아다 가이스 타막도 작시 그룹 갈등스달 자나 위블룡스대로 가이스 키르기스 타막은 그룹 자사이스스달 얘기부터 지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라하치
4: 라는 집에서는 자주 만드는 음식이 된장국과 비빔밥 좋아하고 자주 만들어요. 가리아 올루뚝 타막다른다가 지난다 위던 작슈거르치스 안한 자나가 소야 파스타스는 자살간 소르포 안한 바릉스달 빌겐 비빔밥도 곱 자삽치스 쟁일 자나 와끗가 은음도 바이달로
0: 비가임치는
5: Мен деген ошо Кореяга башында келгенде ачуу тамак жей албачумун да. Бул менен аябай бир эме болду себеби ушунчалык ачуу мындай жеп көргөн эмесмин да. Анан ошо мен үчүн специально издеш керек болду да. Анан ошол убакта бульгоги, чапчы деген тамактар аябай жакшы. Анан кийин ошо чолонун жашап жүргөндө ошо деңиз азыктарына көнүп калдым да. Жеп азыр өзүм үйүмдө эле отуруп жей берем. Балама болсо Кыргызстандын борсок ошондой плов басып берип турам да.
0: Бега эмши кирген борсок кырын эмшигим жажы мандырганай айтканда айы маани чоанайо.
5: Не,
0: Нампёнын чоая.
5: Нампёнда чоая керем чоком эреке. Эмшиги маши тареника чоком хиндрою.
0: Крео. Кирген беримшинин жажы мандырайо. 키르기스 음식을?
6: 집에서 원래는 남편이 키르기스 음식을 별로 안 먹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일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서는 삼계탕과 갈비탕 그리고 갈비찜을 너무 좋아해요. 삼계탕, 갈비탕, 갈비찜, 가래 우슈 담학다른 아이와 이작시 그룹, 알레미 위든 볼소, 요즘든 졸도슈마, 민 비즈딘 크르그스 담학다르드 그룹, 지알바간득탄, 그룹, 작시 그룹은, 된장찌개, 졸보소, 김치찌개, 그룹, 자사뱀.
2: 키르기스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우리 키르기스 음식을 어떤 음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보고

0: 아니까
1: 네네,
0: 진짜로
1: 맞아요.
0: 고기면 고구순이에요.
1: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아, 남편들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뭐 만들어요? 키르기스 음식은.
0: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 음식도 잘안 먹고 우리나라 음식도 잘안 먹고 편한 거, 바른 걸로 이제 거의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뭘 자주 먹어요?
2: 아, 원래는 내가 키르기스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로모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1: 아, 오로모 어떤 음식이에요?
2: 오로모.
1: 뭐가 비슷해요? 만두?
2: 우리 만두랑 비슷해요.
1: 그렇구나. 메가 임신은.
3: 저는 집에서 우리는 비시바르막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주 만들어요. 왜냐면 저는 기르기즈 음식을 많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아프거나 이렇게 갈때 기르기즈 음식을 보고 싶을 때그 음식을 만들어요.
1: 아, 그래요? 너무 재밌네요.
3: 네네.
1: 네, 지금 너무 맛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요, 애들이들. 지금
0: 배고파요.
1: 우리가
0: 저도요.
1: 맛있는 비빔밥으로 먹으러 갈까요? 우! 전진우 오면 비빔밥이지. 순간을 많이 틀어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키르기스탄 강국 KGK 라디오입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음식과 힘들었던 순간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지금은 우리 아이들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있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키울 때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죠.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잘 키울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핫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핫 씨, 아이들 있죠?
4: 네, 아기 한명 있고, 여자애고, 올해 9살이에요.
1: 아기가 9살이면 지금 3학년?
4: 2학년.
1: 2학년, 네.
4: 네.
1: 2학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말 너무 잘해요. 그죠?
4: 네, 맞아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1: 네.
4: 처음에는 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1: 네.
4: 어떤 언어, 한국어부터 가르칠지, 아니면, 자기 언어, 키르기스어부터 가르쳐줄지, 아니면 러시아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류의 나라서 대부분이 러시아 말다 알고, 이제 소통하고, 대부분 러시아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물론 이제 아빠가 한국 분이라서 무조건 한국말 할것 같았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나는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애기한테 이제 키르기스어는 가르치려고 하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많이 없어서 제 주변 사람들 다 러시아 사람들 아니면 서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거 러시아 말 가르치는 거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 선택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목적 세우고 이제 애기한테 이제 러시아 말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기가 이제 안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한국말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무조건 러시아 말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애기가 이주 언어 하고 있어요. 러시아어, 이제 키르기스어, 한국어. 아이는 요즘든 이치기 뉴념도 한다에 발라가 비라람 되겐 수로를 잘라댔겐 발라 롤곤단께네 요즘들 빌겐데 발라는 아따스 카레이 머자스 볼곤독단 에키 울루뚜 아담이 비리깁 자슈왓간다 발라 롤곤도 수 오일로를 잘라댔겐다 난맨 그스마 그르스 딜린 유르트유인 되겐 오이겔데 브록 물저르테 틸레케 가르쉬 그르스탄득 맨 자샤간 регионда 그르스탄든 일데 жок болду. Жалгыз үйрөткөнгө аракет кылдым, бирок болбой калгандыктан анан дос тамырдын баары орус, жолбосо жанагы Эсенге өлкөсүнөн келген адамдар болгондуктан же Россия, ой, Россия орус тилин үйрөтөйүн деп ойлоп анан орус тилине аракет кылдым. buyurup kızım adı rolçanı gene

0: менен эркин сүйлөп аткан кезде, бирок орус тил менен деле сенин ички дүйнөңдү, руханий байлыктарыңды бере алат экенсиң. Корей тилинде балким мен мынча бере албайт болчумун да. Ошон көп аракет кылдым.
1: Да, жомбал теминий ягинен эле. Мен айга тоону ижиёно ко, Россияо, Кыргызо, кырго한국어에 대한 아이가 너무 좋은 경험, 그리고 아이가. 그러면 메가임 씨는?
2: 걱정도 되고, 계속,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도 많이 도와주고, 이제는 우리, 얘기가 자백스펙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만 사용해요.
1: 한국말만?
2: 네.
1: 그래도 많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 아, 1학년이에요.
1: 1학년이요? 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은 시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름 오영진.
1: 그러면 한국말만 사용하고
2: 네, 네.
1: 그래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보면 우리는 이제 똑같이 라하치와 러시아도 하고 가끔씩 키르기스도 하고 영어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이주 언어를 두 가지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 그리고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하다 보니까 문화를 또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하면 우리 엄마는 키르기스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하면 아이들도 궁금하도 하고, 키르기스탄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엄마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네, 라하치.
0: 여기서도 이름 선택할 때 있었어요. 우리 네. 한국어 이름 선택할까 아니면 좀 다양한 나라 아는 이름 선택할까 고민하다 보면 신랑이 처음에 한국 이름 어떨까 했어요. 저는 이제 나도 한국 사람 아니니까 우리 한국 이름도 아니고 키르기스 이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 선택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신랑이 그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우리 에리카라는 이름 지었어요. 우리 딸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증 받으러 신랑이 갈 때 거기서 직원분들이 진짜 에리카? 그렇게 한 번 생각하세요? 두 번 생각했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거 첫 경험 같아요. 아무튼 그거 우리 그렇게 선택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에리카라 이름 지었습니다.
1: 네, 네,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보셨네요, 라가치가. 그러면 메림 씨, 키르기스탄에 전화 많이 자주 하시죠?
3: 네, 맞습니다.
1: 네. 가족들과 같이 얘기도
3: 네, 맨날 가족 부모님들이랑 자주 영상 통화를 하고 자주 해요.
1: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 많죠?
3: 네, 많습니다.
1: 뭐라고 해요? 이모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3: 아, 네, 이모, 메카이모 이렇게 네. 자주 해요.
1: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주문해요? 뭐 이거 사주세요?
3: 네네네.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옷을 사주세요라고 계속 그 전화할 때마다 계속 네, 말해요.
1: 왜 축구일까요?
3: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언니 아들과 여동생 아들도 두 명도 네, 그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아요.
1: 이모 사주세요라고 끝나. 그러면 자주 찾아서 이렇게 소동도 하시고 통화를 하시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르기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아파노야다의 미니걸 써요. 시칸도션 알라티라는 속담처럼 아이는 가정에서 푼 것이 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로 배우고 키르기스탄에 대한도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더 나가는 더 다양한 것을 다양성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Biz ekimadan yatın birin tandoğa milletu emes biz. Eki ülkünün baylanıştır Allah'ız. Balapan uyada emni görse uçkanda uşağını alat degendey bala uydu körgünün ulandat.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족대에서 얘기 아이들 이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거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메림 씨 키르기스탄에서 아니면 여기서 힘들었던 순간과 나를 지키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3: Кыргызстандагы ошо үй бүлөм менен сүйлөшүү жана ошондой эле бул жерде тажрыйбасы бар адамдар менен досторум менен баарлашуу мага күч берет. Киргизстанда иннен кажокко тоңаго каттын көңөмөл кажын чингудөлгө яге ханын гоши хими тасмида.
1: Кремен рахачинин
0: 아이 보면 힘든 힘이 생기고 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애기만 보면 행복한 순간만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추억도 남기고 이제 앞으로 보면도 이제 계획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말한 비작 소스 바래겐 말한 말할 올로승 되겠는데 우선은 마맘 고아이첼에게 요즘 말할 올건도 빌딤 말하는 텐트 끌간다 다 민우신 다끌간 트바임 뭐 조사 말하는 거로 박두 올건도 다고쇼 와 우슈 트바이고 대 저는 알베트 말할 올건도 말하는 게레체기 노이롭 자샵과 대견생 볼 말아 인종 박 대견 걸세
1: 지금 미가임 씨는
2: 저는 세상에 그 다른 사람들랑 너무 만나면 새로운 것도 더 배우고 문화들도 더 배우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구나라고 그 생각이 너무 다양한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즈르보쇼맨 급 얼굴을 맨 간절 수식은 사인 그래서 아담나로 신절 눈을 수비는 게는 자라도 신절 수는 게는 아르비라담을 살던 자불 총 알아매긴 아세진다. 우선 전 아담나르단 자올 바시그레긴 아담 아담과 그레긴은 뭘 메는 전 뭘 애인 총아 절수 볼도.
1: 아 비가임 씨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네. 것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또 얻었죠?
2: 네, 네. 맞아요.
1: 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와 삶을 살아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과 꿈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Biz bürenin cubayı, neyse gelin katlara kanaca şabayız. Bizden de atavız, kıyalıvız, cöndömümüz var. En manilsü özüzdü çoğutbo.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뭐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보았고.

0: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빠른 질문, 솔직한 대답. 됐어로 아직 job 되겠, 제르게르데?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한국 음식과 키르기스스탄 음식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음르보에 미련어가나 제시케렉 보소? 가레이제 크르기스탄 막다는 가이스나 탄다이시스다. 잠깐만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키르기스탄.
1: 키르기스탄.
0: 키르기스탄입니다. 오, 다들 키르기스탄 음식만 선택하실 거예요? 와우. 네, 잠깐만요. 네, 메림 씨는 키르기스탄 음식. 아, 키르기스탄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라 하지.
2: 가족들과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뭐?
1: 가족들하고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차 왜?
1: 왜? 이야기하고 좀 좋은 말 나누고 이제 우리 문화는 차 마시는 전통이라서 이제 그때는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전달하고 네. 그래서 차 마시고 싶어요.
0: 메림 씨는?
3: 아, 저는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0: 그래요. 저도 보고
3: 네.
0: 싶어요. 메가임 씨는?
4: 아, 저는 산과 자연이 보고 싶어요. 키르기스탄.
0: 아,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키르기스탄.
4: 맞아요. 너무 아름답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거 보면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생겨요.
0: 지금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서 요즘에 비에 비서 자이트상에서 에미에나이 타틀랭스들 브린치 라핫
1: 힘든 일 생겨도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의수 ортунан туруп буланты бер демекчимин өзүмө.
0: 메림 씨는
3: ушул күнгө чейин абдан жакшы келдиң жана келе жатасың деп айткым келет. Тим кади тумал царе ватта. Те ого итта.
0: 너무너무 좋은 글. 내가 인사.
4: 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0: 내 속도로
4: 아, 요즘도 박식하라 살시터바이 요즘 노당맨 샤이 요즘든 리듬맨 샤.
0: 와우. 너무 좋은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재밌죠? 네. 네. 지금 또 다시 노래를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추네요.

0: 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에도 많이 빨리 갔네요. 벌써 한 시간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와 엔딩을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우리 말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림 씨랑 같이 메가임 씨 마지막 인사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방송을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메림 씨.
1: 한국 생활이 힘들 때 혼자 참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기관의 도움도 받으세요. 한국어가 부족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Кореяда жашу қиын болғанда, біз барын жалғыз көтірбіңіз деп айтмақшымын. Ишенген адамға айтық, керекті мекемеден жардам алыңыз демекшімін, жана Корея тіліңіз начар болса, ішеніміңізді жоғытпыңыз дегім келеді.
0: Дегім, ажы чоғын мәлсімір хашасайым. 혼자서 있을 때는 혼자 있지 말고 꼭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음은 우리가 라하치
2: 가족에서 잘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돌보세요. 좋은 아내와 며느리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행복 간 사람 되세요. 엥 비린치든 약시 아얄 болуш, 약시 келин болуш, 다가 많이려 비록 өзүздүн ден соолугузду, өзүздү да унутпашыбыз керек. Жана үй-бүлөдө жакшы айым, жакшы жубай, жакшы апа да болуш маанилүү, бирок өзүбүздө бактылуу болуш маанилүү. Эмне бактылуу? Үй-бүлө бактылуу.
0: 네, 지금 메가임.
3: 아, өстөлүңдү өз маданиятыңдан уялба. Кыргызстандын, биз Кыргызстандын коз маданиятын Кореяга таанытабыз демекчимин. А, чашинга онова муна рол букрочисимасей. Ори Кыргызстанны арымдаун муна рол хангуге арилсу исмида. Инин сарам да, 사람들.
0: 네,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똑 말 내한테 도움이 필요한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돌보세요라는 말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우리 생활도. 우리는 전북, 전남,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키르기스탄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가족은 사랑하고 자신의 삶은 만들어가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도움은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으르살드 은트막. 으르살드 은트막 이런 이야기 있는데 키르기스탄 말로 한국어로는 행복과 번역이 시작하는 한 말의 뜻입니다. 묵은 전북 전남 전하 경기도 자산 크르그스 아임다르 바야네 욱독 아임악다르자 아르바시카 볼서다 위블로 özde 수입 öz 자샤우즈도 고룹 자타우즈 Биз жардамга гана муктаж эмеспиз. Биз байланыштырган адамбыз. Кыргыздарда ырсалдын тымак деген сөз бар. Бакыт менен берекенин башташты билимдик. Чигим то хампон хаммади исмен, хеджишмен исмен чукесоя. Рахат, бегаим, жана мерим. Хамон.
2: Анырын 좋은 경험, 이거 라디오에서 그거 인터뷰하는 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긴장하고 떨리고 그리고 이거 아이다 언니 덕분에 이런 경험도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매니저인 볼 라디오도 비린지 인터뷰 베르딤. 난 장어 벨 тәжірбе болды. Бұлдағы айыда жәнің шығырығыменен келіп, жаңы өзімі тәжірбе алдым. Рахмат, алды дадағы өзі бөні өзіңіздер демек жүмін.
0: Беремші.
1: Бүгін күгін мен үшін абдан қызықты жақшы күндердің болды. Менде дагы биринчи жолу ушундай тажрыйба болуп жатат. Баардыгыңыздарга чоң рахмат. Теонерин радиое чамёханын го чоумиоссайо. Кирико тому чылгопке, чемитке бонессимнида. Де камсамнида.
0: Дега эмши.
3: Айда джеска чоң рахмат.
1: Ага, бул аябай чоң обут болду. Айда Джесске чоң рахмат. Ушул азыркы көзүрмөмдө бирге болуп биздин жаныбызда болгонуңузга себеби мен үчүн бул бир күндөр күн сайын эле окшош өтөрген да. Анан бүгүн аябай мага жүрөгүмө ысык бир адамга адам керек деген да бир эме пайда болду. Ошон үчүн Айда Джесске чоң рахмат. Сиз чакырганыңыз үчүн, сиз өткөн сүйүмбекке келип отурабыз да. Ошон үчүн да бизди бирге кылганыңыздар үчүн ушул радио ардайым иштеп жүрө берсин.
0: Не,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날 거예요. 노래로 베가 MC가 노래할 거예요. 아, 그래. 노래로 키르기스 악기를 놀면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은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직접 연주를 하십니다.
3: 시작.
0: 시작합시다.
3: 아, 가슴 좀 놀래.
0: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3: 아, 저런. 아.

아자르루하빡 주승던 거걸간 멀루 들어가 승던 그의

와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키르기스탄 한국 KTK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키르기스탄 여성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이야기, 태국, 그리고 여러분들, 두 사람 이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경험,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곳, 여기는 K2K 라지입니다. 저는 진행자 아이다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코시볼롱스타. 에필데 나야나 체인 비즈메렌 볼건 오가르만다르가 라흐맛. 카리아다 자샤한 바르드 크르그자임다르가 시즈데르 잘그즈 에메시즈데르. 시즈데르든 우이닝스데르 바양가 타지르방스타 비르그 귀치그 아일랑간자리. 보 K2K 라디오스. 알바르치 아이다 볼돈 긴기 에필데 좋으시간자 코시볼롱스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세상의 구분을 넘어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그 경계선 어디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늘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곤 하지만 그 구분을 지우고 나면 우리 앞에는 오롯이 똑같은 사람이 남습니다.

모두꽃별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평소 여러 이유로 소외되었거나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공간입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현재 저와 한 15년 함께 살고 있는 저의 남편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걸어오신 새누장애인 평생교육원 최경원님입니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상 꽃별님이라고 부를게요. 현재 최경원 꽃별님은 새누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교육 지원 및 정서 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한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 복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네,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의 꿈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공부도 하고 자격증 따려고
0: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1: 그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와 노인 장기요양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죠?
1: 네. 그리고 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주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0년 넘게
0: 장애인들하고 소통하면서
1: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0: 네, 잘
1: 있습니다.
0: 지내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1: 현재는 전주시 새누평생교원에서
0: 네.
1: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학교 형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네, 요즘은 그 학습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탐방 프로그램을 총 8회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주 2회 목표로 지역에 있는 사회를 탐방하고 지역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최경호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저는 효과적인 통합교육은 정말 가치가 있지만, 교사나 교육자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세심함이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0: 저와
1: 아내와
0: 함께 하는
1: 함께
0: 거죠? 예.
1: 느린 학습자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1: 네.
0: 네.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참 하길 잘했다. 느꼈던 최근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느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학습자들에다가
0: 학습자들이요? 예.
1: 회를 거듭할수록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과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0: 예, 저희 장애인, 이제 학습자들이 맨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거나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친해지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면들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 그 말씀이시죠?
1: 네.
0: 네네. 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실까요?
1: 저희는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발달장애인과 성인 학습자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 교육과는 이 평생교육이 어떤 것이 다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다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1: 아, 네.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기초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주시 장애인 주요 대상자이며 교육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 교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아까 평생 교육이 6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기관에서는 어떤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1: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0: 네.
1: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럼 기초 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그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이 6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체계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우리 보호자, 아니 보호자가 아니죠. 죄송해요.
1: 예,
0: 아, 우리
1: 학습자.
0: 그 학습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참여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계신가요?
1: 평생학습이 가진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단순한 지식수들 넘어 동료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동료와 함께 즐기며 배우고 행동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시겠네요.
1: 네.
0: 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참여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 평생원 교육원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하시는 양 선생님이 있습니다.
0: 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학습자들과도 무척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었던 발달장애 성인 학습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며 급여도
0: 일하시고
1: 받고
0: 계시죠?
1: 계십니다.
0: 네.
1: 이제는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도 할 뿐 아니라 주변을 잘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학습자입니다.
0: 아, 네. 직원이든 학습자든 이렇게 다른 분들 다 오시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1: 네.
0: 예. 아, 그때 저도 예전에 센터 한번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저한테 커피 타주셨거든요. 예,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학습자이시기도 해요. 예, 그러면 장애인 평생 교육은요,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1: 성인이 되면 발달 장애인들은 어떠한 소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와 달리 고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 동료를 만나고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간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교육 기회와 권리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권리 보장이 되는 이런 환경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장애론에서 막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기회와 또 자기 권리의 보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같이 주어져서 그런 부분에서의 더 단순한 배우는 의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네.
0: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성은 사회와 단절이 된 삶에서는 자라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장애가 있든 없든,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잠시 노래 듣고 우리 꽃별님의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노래 듣고 왔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꽃별님에 대해서 꽃별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어릴 적 꽃별님은 어떤 아이였나요? 그리고 그때 품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기술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있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큰 회사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공부하며 자격증도 2개나 땄고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때 정말 큰 회사라면 혹시 대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네,
0: 그래요.
1: 이름만 하면 삼성전자.
0: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혹시 꽃별님 사고 당시 가장 먼저 들었을 그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셨을 쉴수 있을까요? 예.
1: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0: 네.
1: 하지만 예상치 않은 사고로 아, 이제 내 인생은 꿈꿨던 것들이 할수 없겠구나. 인생 끝났구나. 처음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이후 장애인 삶을 살다 보니 단순한 불행이나 극복이라는 한두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0: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때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 많이 힘들었어요.
1: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배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족이 맞겠죠?
0: 네.
1: 네네. 사고 직후에 재활을 하면서 혹시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0: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끼지 못한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중도장애인 삶을 살다 보니 심리적 마음의 이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 보첼라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어요.
1: 아, 안드레아 보첼리요?
0: 네.
1: 네네. 아, 네. 안드레아 보첼리는, 한번 어떤 음악가인지 잠깐 아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0: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약간 시력을 갖고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12세에 축구공에 맞아 왼쪽인가?
1: 완전히,
0: 완전 실명을
1: 예.
0: 한 걸로 기억이 있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페라 테너가 되었죠.
1: 네. 아,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멋진 모습에 있는 안드레아 보첼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0: 예.
1: 아, 그래서 혹시 이 곡, 예, Time to Say Goodbye를 혹시 선곡을 하셨던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저희 방송은요, 이렇게 게스트분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걸까요?
0: 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내 환경변화와 신체적 계약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신체적 고통과 돈 문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일단 달라진 나의 몸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이 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선 다 누구나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극심한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꽃별님한테 지금의 꽃별님이 자신에게 다시 그때 당시에 좌절을 했던 나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싶으세요?
0: 네, 너는 정말 손재주가 참 좋았어.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너무 좋아했지. 늘 엔지니어를 꿈꾸었지. 오직 그꿈 하나만을 위해 바라보며 달려갔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구나. 하지만 애착할 수 없는 인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그 모진 괴로우면서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비록 내가 간절히 바라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분명히 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1: 네. 그 시절에 나에게 위로를 보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어찌, 우리 살아가는 상황, 이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많이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때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다시 꽃별님께 물어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그 달라진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0: 네, 아내와 서로를 위로하며 고마운 점을 나누는 것은 관계에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장애인 복지 현장

0: 입장에선 한 시민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그렇게 달라져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도움을 주는 장애인에 대해서 막 불쌍하다, 이런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그런 시선이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뜨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바꿔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꽃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장애를 보는 시선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 말씀으로 전해주신다면요?
0: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1: 네네.
0: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곡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요. 아, 이곡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운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활동지원사 선생님, 장애인 당사자, 경계성 지능, 또래 간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wanjuhong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주변의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만났을 때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장애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한 곡이 있는데요. 노라조의 형이라는 곳을 듣고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꽃별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노라조의 형 들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정보에 다가가다 코너입니다. 우리 장애 유형에서 새롭게 신설된 췌장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많은 부분이 궁금해하셨던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상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은 15개에서 16개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걸까요? 아, 췌장장애는 단순히 당뇨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췌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장시간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등록 절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췌장장애 진단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 의사는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로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 그러니까 그 내과 중에서도요, 내분비 대사분과의 전문의,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이 내분비분과의 전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이식의 경우에는 췌장 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를 전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냥 내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는 내과의 그러니까 내과 안에 내분비 대사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전주시는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보급연합 내과 의원이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군산휴내과의원, 군산의료원, 익산시에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으로는 익산시는 온누리아동병원, 전주는 전북대병원, 키즈드림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췌장애 진단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그리고 혈당과 C펩타이드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분비 전문의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후에 진단을 한 이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췌장을 모두 절제했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의료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양한 이 권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장애든 비장애든. 그래서 다만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콜택시처럼 일부 서비스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형별의 그런 내용들, 기준이 적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제, 어, 시행이 되는 췌장장애 등록 제도는 단순히 그 장애의 범위를 넓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체계적인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내가 그 장애로 인해서 낮아진다거나 그럴 일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기준과 등록 절차를 미리 이해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췌장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슈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왕과 사는 남자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 슈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2살 아들이
일형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췌장장애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는 영화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 방송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도 누군가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에 부지런히 적응해가고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을 아이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사람도 가족의 하루를 살뜰히 챙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경계성 지능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들. 때로는 서로를 잘 몰라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남은 하루를 보낼 편안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모두 꽃별 방송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은우리와 함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곡은 오아시스의 Whatever입니다.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저희 오늘도 수다 떨러 왔습니다.
1: 예.
0: 영화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뭐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한결
1: 네.
0: 숨 쉴 공간이 생겨서 어떻게 운동은 너무 더워서 조절하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빼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1: 저는
0: 어떤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1: 그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0: 네.
1: 계속 지금 한 두 달째 하고 있고요.
0: 네. 몇 층까지 올라가세요?
1: 15층 건물인데 7번 네, 네. 정도 올라가면 막 계산을 해보면 한 60,
0: 내려올
1: 70층?
0: 때는 엘리베이터 타세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네네. 뭐 걸어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주민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0: 네.
1: 좀 민망해서 네.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0: 일곱 번을 올라간다고요? 15층을?
1: 예. 여섯 번 정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보통 60층 오르기, 하루에 60층
0: 네.
1: 올라가면
0: 네.
1: 약간 낮은 등산하는 정도의 칼로리 소모라고 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예, 예. 게 그 아파트 계단실은 진짜 습하고 덥잖아요.
1: 예, 예.
0: 그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실내긴 하지만.
1: 가장 더웠을 때 온도보다는 네, 아파트 네. 복도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0: 아...
1: 저희가 뭐 34도, 5도, 6도 막 넘어갈 때.
0: 아, 우리 38도도 갔는데요, 뭐.
1: 그런 날에도 아파트 복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0: 한 30도 정도?
1: 예, 예. 그 정도여서 오히려
0: 네.
1: 바깥보다는 그래도 좀 건물 그늘이 좀 있던 차에.
0: 그 헬스장은 예. 혹시 안 가세요? 그러면?
1: 헬스는 하지 않습니다.
0: 아, 아니, 헬스장
1: 끊어놓고,
0: 가서 왜 이렇게
1: 예.
0: 러닝머신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1: 예, 예.
0: 있고 하잖아요.
1: 예. 제가 3개월 끊고 두 번 갔거든요.
0: 아, 그래서 그러면 하면 안 돼요.
1: 제가 그 규칙을.
0: 네. 10명 중에 8명이 예. 들어가는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예. 24시간으로 끊기도 했어요.
0: 네.
1: 24시간 예. 클럽들
0: 예.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0: 네.
1: 예, 제가 불규칙한 좀 생활을 예. 하다 보니까. 근데 계단 오르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0: 예. 네.
1: 완전히 땀에 쫙 이렇게
0: 그럼요.
1: 적시게 돼서
0: 예.
1: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최근에.
0: 그렇습니다. 저도 예. 너무 더워가지고 이틀에 하루 정도만 걸었어요. 저녁에 한 8시쯤?
1: 예.
0: 되니까 그래도 이제 공원은 또 나무도 있고
1: 예,
0: 호수도 있고 하니까
1: 예.
0: 그래도 조금 괜찮죠. 그래서 그래도 뭐 30도 정도
1: 아유.
0: 체감은 30도 정도
1: 예.
0: 됐으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걷기
1: 예.
0: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만보를 채우는 건 좀 힘들어서 한 8,000보 정도 너무 무리하면 또
1: 뭐 한 5,000보 정도까지만 걸어도요.
0: 네. 근데 저는
1: 뇌에서
0: 예.
1: 무슨 물질들을 다 씻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0: 그 공원을 네네네. 4바퀴 돌면 딱 만보인데
1: 예. 예.
0: 저는 대신 이제 좀 빠르게 걷기 해가지고 세 바퀴 정도.
1: 거기 빠르게를 뒤로 걸으시면 더 아마 칼로리
0: 그러니까,
1: 소비가
0: 근데,
1: 늘어날 것
0: 같아요. 그 자신 없어. 자꾸 넘어질 것 같은.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되시죠.
0: 그러다가 혹시
1: 네.
0: 겹칠까봐
1: 네.
0: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약간 숨찰 정도로 좀 빠르게 걷는 거.
1: 예.
0: 그거를 좀 이틀에 하루, 날마다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예, 그럼요.
0: 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1: 예.
0: 오늘은 너무 쉽지, 너무 유난히 너무 더운 네. 날은 조금 피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1: 예.
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소리 씨는 어떻게
1: 예.
0: 이 정말 극한 더위 때는 어떻게 운동하셨어요?
2: 더위 때는 저는 예. 숨쉬기 네. 운동을.
0: 예, 제일 좋아.
1: 네.
0: 그게 제일 좋아요.
1: 예.
0: 네, 그럼요.
2: 숨쉬기 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1: 예.
2: 제대로 숨을 쉬는 게
1: 예.
2: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1: 정말요?
2: 해서요.
1: 혹시 하시는
0: 원래
1: 거,
0: 우리가
1: 자신의 방법이 네, 있어요?
0: 원래 우리가 잘못 숨쉬고 있다는 얘기를
1: 예.
0: 요가
1: 네.
0: 선생님이나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이 네.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숨을 약간 그 흉곽호흡으로 해서
1: 네.
2: 그 가슴 부분과 목 부분 사이에서만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대요.
1: 네.
2: 그러면 척추가 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부와 흉곽을 같이 쓰면서 호흡을
0: 그럼
2: 잘해줘야
0: 약간
2: 되는
0: 깊은
2: 건데.
0: 호흡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호흡.
0: 얕은 호흡 말고?
2: 네, 깊은 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로 나눈다고 하면.
0: 네.
2: 근데 또 가벼운 호흡에서도 좀 복부와 흉곽을 같이 써서 어깨를 좀 펴는 자세가
1: 네.
2: 되게 중요하다고.
1: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맞아요.
2: 네. 배워야 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배워야 돼요.
2: 네.
0: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강소리 씨 패션이
2: 네.
1: 블랙 화이트로 패션에 굉장히 오늘
0: 네. 시계는
1: 포인트가
0: 화이트,
1: 들어간
0: 그러니까 쫙 블랙 슈트에
1: 뭐죠? 네.
0: 화이트 네. 시계만 딱 차가지고
1: 네. 왜요 약속 있으신 것처럼
0: 뭐예요?
2: 아, 뭐 딱
0: 주말도 아닌데
2: 그런 건 없고요.
0: 네.
2: 옷 입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멋진데요?
2: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검은색 예.
1: 아
2: 무채색으로? 하얀색
0: 아
2: 그렇게 입는 편인데
1: 예.
2: 잘 모르겠으면 무늬도 생략하고
1: 네네네 근데 오늘 굉장히 포인트가 블랙 화이트
0: 원래
1: 예.
0: 자꾸 뭘 찰수록 촌스러워져요. 아~ 멋쟁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귀걸이 하나만 해라.
1: 예, 예.
0: 귀걸이 목걸이 다 하면 촌스럽다.
1: 네. 아~
0: 목걸이만 하든지 오, 귀걸이만 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네, 정말 시계만 하든지 팔찌만 네. 하든지 막 이렇게 딱 이게 있거든요.
1: 네네네.
0: 과하게 하지 말라.
2: 아,
1: 근데 오늘 진짜 블랙 화이트로 진짜
2: 아,
1: 멋진 것 같아요.
0: 백희 씨는 겨자.
2: 네.
1: 겨자.
2: 네.
1: 안녕하세요.
0: 네.
1: 이 겨자입니다.
0: 네. 여자
2: 선배님은 약간 네. 무지겠다.
0: 네, 저는 네. 바지가 너무 검정색이 네. 너무 칙칙해서 네. 위는 그냥 화려하게.
1: 아~
0: 네. 제가 이제 액세서리를 시계밖에 안 하니까
2: 네.
0: 위는 조금 화려하게 입어야겠다.
1: 아, 어,
2: 너무 예뻐.
1: 너무 좋네요.
2: 네.
1: 네.
2: 네. 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1: 그러니까
0: 저 무지개떡입니까 네. 오늘
1: 말로 설명을 네. 좀 드려봤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입었는지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계속 열심히 말씀드려야 돼요.
1: 네.
2: 네.
0: 저희가 9월 1일자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가 가을 개편을 맞이합니다.
1: 네. 아,
0: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계속 이제 저희처럼 또 쭉
2: 네.
0: 열심히 제작하는
2: 있죠?
0: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11시 생방에서
1: 네.
0: 화요일 오전 11시 생방으로 9월부터는 바뀝니다.
2: 네. 화요일 11시.
1: 꼭 챙겨서 예. 함께 가요.
0: 네. 네. 네. 화요일 11시 방송.
2: 네.
0: 제가 화요일 11시 영화 이렇게 할까라는
1: 네.
0: 생각도 했어요. 제목을 바꿔볼까?
2: 화요일 11시
0: 네. 화요일 11시에 만나는 영화 이야기, 뭐 화요일 11시의 영화수다.
2: 네.
0: 뭐 이런 식으로
2: 네.
0: 막 했는데 네. 그래도 간결한 게
1: 네.
0: 나을
1: 예,
0: 것
1: 예.
0: 같아서 영화 대 영화로 계속 가는
2: 네,
0: 걸로.
2: 좋아요.
1: 네.
0: 단 9월 1일부터는
1: 네.
0: 네. 화요일 오전 11시. 2시. 아마 9월 1일이 화요일일걸요?
1: 9월 1일이 화요일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날 딱 개편하는 날 저희가
2: 네,
0: 생방송을 하는 거죠.
2: 11시로.
0: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자, 오늘 저희가 상의한 끝에 어떤 영화 주제를 할까 하다가
2: 네.
0: 한 번도 안 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1: 네,
2: 네 맞아요.
0: 신 스틸러.
2: 네, 장면을 훔쳐가는.
0: 네. 네. 뭐 원래 그런 뜻이라면서요.
2: 네, 맞아요.
0: 워낙 강렬해서 그 장면에 그냥 마치 훔쳐가 버린 것처럼
2: 네.
0: 그 역할, 그 배우만 네.
2: 기억에
0: 남는.
2: 남죠.
0: 그걸 이제 신 스틸러 이렇게 네. 부르는데 뭐 한두 장면만 나왔어도 너무 강렬하고
2: 오, 맞아요.
0: 아니면 너무 귀여워서 강렬하고 너무 섹시해서 강렬하고
2: 네, 맞아요.
0: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너무
2: 네.
0: 무서워서
2: 네.
0: 너무 무서워서 강렬하기도 하고
2: 다양한 이유가 있죠.
0: 아주 다양한 이유로 씬 스틸러가 존재하는 영화는 무궁무진합니다.
2: 정말 많아요.
0: 예,
2: 영화 한 편에 꼭 있는 것
0: 있죠,
2: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있죠.
1: 네.
0: 특히 아주 재밌게 본 영화에는
2: 네, 꼭
0: 예, 그리고 오히려 주인공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난 그 배우만 생각나.
2: 오, 맞아요.
0: 너무 무서웠거든.
1: 네네네.
0: 진짜
2: 맞아요.
0: 그 배우 나올 때마다 제발 이제 그만 나와라. 막 이랬다 이렇게
1: 네네네네.
0: 말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이 신 스틸러가 주는 존재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2: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면
0: 네.
2: 그 스토리도 다 휘발되고
0: 네.
2: 그냥 한 장면
0: 그 장면만 남아요.
1: 네. 네. 네.
2: 그러면 꼭 주인공이 아니고 신 스틸러더라고요.
0: 예, 예를 들면 우리 스크림에서 그 가면 쓰고
1: 네.
0: 그 입 벌린 그 있잖아요.
1: 네네네.
0: 거의 그 장면만 생각나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 뭐라고 뭐 네. 그 부르는 거 뭐죠? 그 배우 이름을
1: 모르겠는데요.
0: 예를 들면 제시카 이렇게 네. 부르면서 입을 쫙 벌린
1: 네.
0: 거의 스크림은 그 장면만 생각나지 않아요?
1: 그게 밈이 됐죠.
0: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2: 네.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
0: 오늘은 씬 스틸러를
2: 네.
0: 만나보는
2: 좋아요.
0: 시간으로 야. 그래서 아마 좀 여러 편의 영화가
1: 네. 네.
0: 딱 나오지 않을까. 소리 씨부터
2: 맞습니다.
0: 시작하실래요?
2: 저는 씬 네. 스틸러를 찾으려고 한건 아닌데 최근에 OTT 프로그램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0: 네.
1: 네.
0: 네.
2: 열리기
1: 네.
2: 시작했어요.
0: 네.
2: 그래서 최근에 딱 보는데 저는 그냥 너무 원을 재밌게 봤어서 툴, 원래 원 재밌으면 2 재미없잖아요.
0: 네.
2: 그래서 아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를 풀고 보다가 그 중간에 정말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 장면부터 너무 이 영화가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또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반짝반짝하게 기억하게 되고
0: 네.
2: 그래서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가져왔습니다.
0: 그 중에서도 신 스틸러는 누구?
2: 레이디 가가.
0: 레이디 가가. 아~ 예.
2: 네, 레이디 예. 가가가 그 영화 OST 작업도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하면서 그 공연하는 장면이 중간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처지게 되니까 예. 좀 활력을 돋우려고 딱 등장하게 아하. 됩니다.
0: 네.
2: 근데 딱 등장하는 사이에 너무나 이렇게 시선이 강렬하게 꽂히고 그 패션쇼 장면에서 등장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거죠. 유명한 패션 무대에
2: 네.
1: 셀럽을 혹은 뭐 가수를 초대해서 세우는 게 핵심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 네.
1: 마음처럼.
2: 네.
1: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 레이디 가가랑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악마 씨랑
2: 네, 미란다.
1: 사이가 예전에 안 좋았던 것 같아.
2: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예. 이런 장면들 때문에
2: 네.
1: 그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2: 네.
1: 예.
2: 또 레이디 가가가 연기를 또 너무 잘 하죠.
1: 예, 기존에 네. 또 영화들을 많이 했었고
2: 네, 영화도 찍었었고요.
0: 예. 뭐 공연이야 뭐 퍼포먼스는 예. 정말 레이디 가가 마돈나 레이디 가가 앞에서는
1: 그러니까요.
0: 진짜 무릎 꿇어야 네네. 되지 않을까.
1: 아,
0: 예. 네.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예.
2: 그리고 이제 악마를 전 약간 씬스틸러가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0: 어떻게요? 예를 들면
2: 뭐
0: 어떻게
2: 강렬해서 아. 강렬해서 네. 시선을 사로잡는
0: 네. 네. 레이디 가가처럼 여기서는
2: 네. 그런 기능을 하는 씬스틸러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잔잔한 영화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씬스틸러가 맞아요. 있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네. 하고 또 세 번째는 약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그림, 뭐 동물,
1: 네.
2: 뭐 약간 사진 이런 것도
0: 맞아요. 사진도 네. 네. 아주 진짜 중요한
2: 네, 네. 신스틸러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두 작품씩
0: 처음은
2: 골라봤어요.
0: 강렬한 게 그럼 한 명 더 있나요?
2: 네,
0: 한 작품 더 있나요?
2: 계시죠?
0: 네. 네.
2: 지난주에 저희가 기생충
0: 예.
2: 방송했었잖아요.
0: 예.
2: 기생충 하면 바로 신스틸러 생각나시죠? 그 오근세
1: 네.
2: 그 지하실에서
0: 남편.
2: 네, 남편.
0: 이정은의 남편.
2: 네, 이정은의 남편.
0: 네.
1: 리스펙트.
2: 네,
0: 잠깐만.
2: 리스펙트를
0: 거기
2: 외치는.
0: 극중 이름은 뭘로 나왔었죠?
2: 오근세.
0: 오근세인가요?
2: 네.
0: 오근세.
2: 네.
0: 실제 배우 이름은 뭐예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2: 네, 찾아봐요.
0: 네, 빨리 찾아주세요. 예. 네. 그 뒤로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하게 됐죠.
2: 네,
0: 그동안에는 저 배우
2: 존재감이
0: 저 그렇게 어디서 본 기억이 없는데
2: 네.
0: 이런 물론 작은 역할들을 좀 했지만
2: 맞습니다.
0: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2: 네.
0: 관객들에게는 좀 그래서
1: 없었죠.
2: 더
0: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2: 네.
0: 너무 유명한 배우를 썼으면
2: 네.
0: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캐릭터들하고 겹쳐가지고
2: 네, 맞아요.
0: 그런데
2: 근데 자연스럽게
0: 이 배우는 워낙 낯설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
2: 맞아 딱 맞았어요.
0: 정말 그동안 그 지하에서 계속 살았었던 것만 같은 네. 네. 연기 안 하고 거기에
2: 맞아요.
0: 살았었던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2: 너무나 강렬했어요.
0: 네.
2: 정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강렬해서 그 오근세를 기점으로 해서 영화의 장르가 바뀐다라고
0: 네.
2: 저희가 말씀을
0: 아니,
2: 드렸잖아요.
0: 아니 중요한 걸 두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2: 물건.
0: 물건 아니면 뭐 모아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0: 뭐 돈, 폐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건 줄 알았죠.
0: 그런 건 줄 알았 세상에 거기에 남편이
2: 네. 상상도 못했어요.
0: 사람이 거기에
2: 네. 아예 그냥 영화를...
1: 배우 이름이 박명훈입니다.
0: 아 그래요?
2: 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0: 박명훈 씨가
2: 배우네.
0: 오근세라는
2: 네,
0: 역할을
2: 오근세요.
0: 남편
2: 그랬죠.
0: 역할을 그랬군요.
2: 그래서, 네. 아, 이름도 근세 이렇게 흔한 이름은 잘 아니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너무 강렬해서
0: 연기도 되게 좀 묘하게 하지 않았어요?
2: 네, 눈빛이
0: 아니
2: 그리고
0: 약간 오버가 있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2: 있어요.
0: 약간의 오버 연기가 있는데 그게 어울려요 그 상황에.
2: 맞아요. 약간 연극 연기 같은 느낌으로
0: 맞아요.
2: 연극 톤으로 연기를 하죠.
1: 심지어는 이 오근세라는 극중의 이름이. 네. 근로소득세의 한 종류인 갑근세에서
0: 따온
1: 이름. 갑근세. 그러니까 계속 이 하층민.
0: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소득도의 예. 소득이 안 되면
2: 네.
0: 우리 갑근세나 뭐 이런
1: 네.
0: 거 떼잖아요.
2: 네.
1: 갑근세에서 왔다고 하고.
0: 그럼 그것도 봉준호 감독이 생각했대요?
1: 예. 기생충의 기씨로 이름들 뭐 많죠.
0: 예,
1: 그다음에
0: 예.
1: 충숙이라는
0: 네, 맞아. 충숙이도 거기서 왔고.
1: 예, 거기서
0: 이정은 배우가 충숙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야.
1: 그래서 극중의 이름들까지도
0: 박명훈.
1: 네네네. 네.
0: 진짜 강렬하죠.
2: 예. 그렇게 해서
1: 대단합니다.
2: 정말 이 두 작품으로는
0: 네.
2: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
0: 강렬한 씬스틸러.
2: 강렬한 씬스틸러.
0: 네.
2: 선배님들도 준비를 해오셨겠죠?
0: 네.
2: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떤
0: 예.
2: 씬스틸러를
0: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2: 네, 두 번째가 이제 좀 너무 강렬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감동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0: 근데 그런 배우들은 많아요. 두 장면 정도?
2: 네. 너무 많아요. 네.
0: 진짜 그렇지 않아요?
2: 있어요.
0: 네. 뭐 친구로 잠깐 나온다든가
2: 네,
0: 스승으로 잠깐 나온다든가
2: 네.
0: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2: 툭 던지고
0: 그게
2: 가는데?
0: 되게
2: 오래 기억에
0: 남고 뭐 네. 부모님으로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저희 방송했던 영화 중에 연평해전 네. 있었죠. 아, 네. 근데 그 연평해전 하면 저는 그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인 분들도 생각이 나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박동혁 병장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0: 네.
2: 그 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훔쳐가는 신스틸러가 아니었나.
0: 혹시 그럼 뭐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대사의 네. 내용 정도도 기억이 나겠네요. 어떤 얘기를?
2: 박동혁 병장 어머니 네. 대사요. 네. 그분이 사실은 실제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네. 예, 영화적 장치로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네. 나오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사는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들, 뭐 눈빛, 뭐 약간의 그런 울부짖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그 엔딩 장면으로 너무나 적절하지 않았나. 영화적 네. 장치로서 그렇게 생각하게
0: 그러니까
2: 돼서
0: 사실 울부짖는 것 자체도 대사잖아요.
2: 네.
0: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네. 또 소화해내고 그 아픔을 그 어머니가 모든 관객의 아픔을 다 대신 네. 표현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요.
2: 그리고 그 커다란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0: 가장 힘든 고통이 네. 자식을 잃는 고통이니까요.
2: 네. 네. 그런 고통 앞에서는 어쩌면 말이 안 나올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네. 말도. 그래서 그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오셨어도 배우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도 네네.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그 영화를 다 말해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신스틸러 네. 네, 골라봤고 네.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네. 저희 네.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 영화도 너무 저는 제일 제 인생에서 많이 울었던 영화 중에 네. 하나였는데 네.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공 둘도 생각이 나지만 한 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 구교환 배우 아버지로 나왔던 네. 그분. 근데 그분의 편지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는 네. 그런 씬이 있는데
0: 네.
2: 그 씬 하나로 또 그 영화가 다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고 네. 갈무리되고 네. 이렇게 흔들렸던 청춘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네.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0: 그리고 그 아버지 덕분에 둘이 그러니까 원래 이 구교환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네. 같이 가자는 말도 못하는데 네. 아버지가 나 식당 하는데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1: 네. 네. 네.
0: 둘이 연결되잖아요.
1: 그렇죠.
0: 아버지가 맺어준 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맺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네. 이별에 대한 그 아픔도 네. 덜어주는 역할까지
0: 맞아요.
1: 편지로.
0: 아까 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2: 맞습니다.
0: 아버지가 편지 하나로
2: 네, 어른스럽게 네.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그냥 필사를 해뒀어요.
1: 정말요?
2: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네. 그 중에 한 문장이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참 잘해낼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너무 좋네요.
2: 네, 이게 청춘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저한테도 필요하고 네.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0: 우리가 아, 선택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거든요. 아 네.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렇게 네. 할 걸 그러는데
2: 맞아요.
0: 지금 네가 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네. 믿고 나아가도 된다라는
2: 네.
0: 어떤 선택을 하든 미련은 남지 않겠습니까?
2: 맞아요.
0: 뭐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인간은 정말요. 누구나 미련과 아쉬움을 네. 갖기 마련이니까
1: 네.
0: 근데 그거를 자꾸 뒤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2: 의미가 없죠.
0: 네가 한 선택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 믿고 앞으로 가도 된다 이런 용기를
2: 맞습니다.
0: 주는 편지라서
2: 괜찮다 해주는 거
1: 그리고 그 아버지 음식을 또 좋아했기 네, 때문에
2: 네. 맛있어
0: 그 식당이 네. 진짜 네. 먹어보고 싶었어요.
2: 너무
0: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1: 그래서 우리 왜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진 전 남친한테
0: 네.
1: 다시 연락해서 그 예전 레시피 물어본다고.
2: 테스트
0: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그럼 잠깐 새끼로 네. 가봅시다.
1: 예전 레시피
0: 가봅시다. 가봅시다. 헤어졌어요. 네. 근데 아무리 별별 거 다 먹어봐도 네. 그 전 남친의 그 레시피를 따라오지 못해요. 연락해본다.
1: 네.
0: 나는 연락해서 물어본다.
1: 전 물어볼 것 같은데요.
0: 네. 저는 절대.
1: 아 진짜?
0: 절대.
2: 네.
0: 안 먹고 말지 절대. 소리 씨는 어때요?
2: 저는 다시 재회할 거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 그런 게 있어요.
1: 원수됐어요. 헤어지고 나서.
0: 아니, 원수를 먹, 다. 딱 제 심정이에요. 어. 안 네. 먹고, 원수한테 물어봐요, 차라리.
2: 네. 어, 진짜 힘들어요.
0: 네, 그게 약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직도 내가 네, 네. 그 음식에 대해서.
1: 미련이 남았나? 오해를 할까봐.
0: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1: 뭐 오해는 하지 마. 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0: 아니죠. 그 말조차도 하기 싫은 거죠. 그것도 자존심인데.
1: 아, 그게 자존심이에요? 네.
2: 예. 오, 근데 그럴 때는 꼭 중간에 아는 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네요. 지인 시켜서.
2: 네, 네 지인 시켜서 네. 한번 물어보고.
1: 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
2: 네, 오해는 하지 마.
0: 아니, 근데 오해는 지... 하지 마. 조차도 오해할 네. 수 있잖아요.
1: 뭘 오해하는 거죠?
0: 아니, 남자는 안 돼요. 여자의 마음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해석할 수가 없어요.
2: 근데 이거 전화를 하는 순간 예. 아, 혹시 이 음식과 나를 함께
0: 그러니까
2: 네, 함께 생각해서
0: 나는 진짜 일도 없이 정말 예. 그것만 알고 싶은데 이 남자가 혹시 예. 딴 마음을 또 품을까 봐 네,
2: 여지를 준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 와, 저는 한 번도 그런
0: 생각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네. 미련이 남아 있으면 네. 그 핑 음식을 핑계로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네. 절대 이 남자한테 있죠. 없어.
2: 일도 없어요.
0: 그거 너무 필요해. 안 합니다. 물론 하는 여자도 네. 있겠지만
2: 있겠죠.
0: 저는 안 한다고. 예. 네.
1: 아, 근데 너무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0: 아니 그래도 안 해요.
1: 맛집이야. 4대째 맛집이야.
0: 아니 그래도 안 해요.
2: 아, 근데 그러고 보면 그 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구교환 배우 아버지로 나온 역할이 네.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은 내 자식을 마음 아프게 했어? 내 자식이랑 헤어졌어? 하면서 네. 아, 너 좀 밉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1: 맞아요. 네,
0: 헤어진 네. 다음에 혼자 가잖아요.
2: 네, 네. 혼자 가잖아요. 네.
0: 여자친구 혼자 가잖아요.
2: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른스럽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귈 때와 헤어졌을 때 그 네. 여자친구를 대하는 마음, 아들 여자친구를 대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똑같았다는 게
0: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성숙한 어른으로 네. 네. 내 아들하고 헤어졌지만 너도 소중한 존재니 네.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 오, 그게 맞아요. 정말 어른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네. 이 아버지는 폭넓게 받아주고 보는 아니 사랑했어. 그게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네네네네네. 사랑했으니 네. 그러니 그것까지도 이 아버지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2: 포용을 하죠. 네. 물론 실제로 편지에서도 예. 나옵니다. 네. 인연이라는 게 끝까지 예. 잘 되면 좋겠지만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는 게 쉽진 않지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가 네. 생각해보면 내가 열 사람하고 연애했지만 결혼은 한 사람하고 했잖아요.
2: 네.
0: 이별이 더 많단 말이에요.
2: 다 실망시켰죠.
0: 대부분 다 실망시켰고 싸우기도 했고 어쨌든 네. 네, 뭔가 맞아요. 이별의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따지면 이별이라는 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2: 사람을 좀 더 예, 깊게 만들고
0: 깊게 만들기도 하고 이별도 그냥 사랑의 또 하나의 종류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귀결되는
2: 네. 결론
0: 결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결혼이 결혼 목적 그 결론이 아니듯이
1: 네.
0: 이별도 그냥 또 하나의 과정이고 사랑도 그냥 또 하나의
2: 맞아요.
0: 과정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네. 나이 들면 쉬울 줄 알았어요.
1: 네.
2: 근데 이별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만나는 존재들이랑 헤어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더 어렵죠.
1: 어렵죠.
2: 정말 어렵죠.
0: 네. 갈수록 눈물도 많아지고.
2: 네. 네. 괜찮아지나요?
0: 그리고
2: 선생님?
0: 약간 찌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맞아요.
0: 나이 드니까. 네.
2: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미련도 좀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0: 마음이 허전할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1: 저도
0: 들고
1: 저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네. 물건이랑 이별 못하니까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둡니다. 그 물건을
2: 맞습니다. 네. 네. 찍고 버리는 거죠.
0: 네네. 네, 그게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버렸죠. 뭐 이런
0: 맞아요. 네.
2: 아, 우리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좀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0: 네, 빠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하나는 살아있는 동물과 두 번째는 음식이 된 동물로 네. 해볼 건데요. 살아있는 동물은 그 저희 영화 하나 했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
2: 네.
0: 아,
2: 네.
0: 거기에서 김태리 배우 나왔었는데 네. 김태리 배우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강아지가 오구, 있었어요.
2: 오구. 오구. 네. 다섯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오구.
0: 네, 오구. 그래서 네. 오구가 이제 애기였을 때 네. 김태리한테 와서 이제 김태리 배우가 이제 키우죠. 키우는데 그게 시간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맞아요. 기능을 또 하고요.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점점 강아지는 빨리 크니까 네.
1: 그렇죠.
0: 점점 크게 되는 모습 네. 봤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이 된 동물이라고 네. 해서 집으로에서 네. 영화 이제 네. 유승우 배우가 아역이었을 때 네. 그때 찍은 영화죠. 그때 이제 막 켄터키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요.
2: 네.
0: 근데 켄터키 치킨 이렇게 꼬꼬댁꼬꼬댁 하니까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닭 사다가 이제 직접 잡아서 이제 백숙을 끓여주는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2: 누가 물에 빠뜨리라 그랬어 네, 그 유명한 대사
0: 네. 저는 네. 아직도 집으로 그 영화를 기억을 하면 네.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대신에 나타난 네. 백숙이 너무 강렬했어요.
2: 그러니까 그 닭고기 그 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서 열심히 몸으로 네, 표현하잖아요.
1: 네,
2: 막 이렇게 하고 네. 막 꼽게 이렇게 하고 그,
0: 네.
2: 그래서 막 기대를 잔뜩 했더니
0: 했는데,
2: 백숙이 나왔으니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거의 한 7살 정도로 나오죠.
0: 맞아요.
2: 아직 네. 학교 안 들어간.
0: 네. 네.
1: 너무 절이 없어 보이는데 네. 너무 귀여운.
2: 실제로 유승우 배우가 아마 네. 그 나이였을 거예요.
0: 아마 네, 그쵸? 그랬을 거예요. 딱이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렬한 신스틸러들이 많았죠.
2: 네.
0: 동물도 너무 많지만 일단 맞아요. 시간 관계상 두 편만 골라봤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오늘 골라온 영화 중에서 만약에 우리 또 OST가 좋은 게 많았잖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2: 그래서 네. By Your Side 예, 네. 잠시 만나볼까요?
0: 네.

0: 기타 하나만 있는데 어쩜 이렇게 네. 노래가 멋진지.
1: 원래 기타리스트입니다.
0: 네, 근데 노래를 이렇게 적재. 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요?
1: 그 별보러 가자로.
0: 예, 아, 별보러 가죠. 우리 별보러 가지 않을래.

0: 광고에도 나왔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보검이 네.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지 우리 네, 광고에서
1: 네, 원곡이 적재님.
0: 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의 OST By Your Side 적재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오늘 이지영이 베키의 영화 대 영화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씬 스틸러 영화 만나고 있습니다. 자, 베키 씨 차례네요.
2: 저는 마녀의 고민 씨부터 들어봤습니다. 예. 예. 마녀가 2018년 작인데요.
0: 네. 그러니까 마녀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마녀 1편입니다.
0: 네, 친구로 나왔던 네. 고민 씨. 네. 네.
2: 김다미의 친구로 나오는데 네. 이때 당시에 고민 씨의 거의 뭐 첫 데뷔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0: 아,
2: 작품이고요.
0: 그래요?
2: 거의 데뷔작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따내기 위해서 살을 굉장히 많이 찌웠대요.
0: 오히려
2: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역할처럼 그리고 좀 후덥분한 그러니까 인상을 주기
0: 고등학생
2: 위해서
0: 약간 통통한 게 네네네. 있잖아요. 고등학생 네.
2: 그런 이미지를 주기 네. 위해 살도 많이 찌웠고요.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충청도 사투리
1: 배우고요.
2: 네, 배워서 연기를
0: 근데
2: 해서
0: 그렇게
2: 네, 능청스럽게
0: 아주 넉살맞게 네. 네.
1: 충청도 출신 같았어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장면들마다 아주 신스틸러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스토리에서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민 씨와 김다미가 함께 어떤 일에 휩쓸리는 과정 속에 항상 이 고민 씨가 있어요.
0: 네네네. 네.
2: 고민 씨 아빠는 경찰이고 김다미의 아빠 엄마는 누군지 잘 몰라 정체를 몰라 그치? 네. 친부모인지도 알 수 없고 느낌상으로는 아이를 주워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0: 농장 같은 걸 네. 운영하는 것 같고
2: 그런 뭔가 네. 비밀스러운 네. 성장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인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고민이거든요.
0: 맞아요.
2: 친구로서.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 K나 네. 이런 데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0: 퀴즈, 유명한 퀴즈 네. 프로그램 막 이런 거?
2: 그러면서 이제 이 김다미를 유혹해서 네. 버스에서도 기차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충청 사투리에 욕을 섞어서
0: 네.
2: 앞에 여기 그 헤어롤 네, 헤어롤을 네, 하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계란을 까먹으면서
0: 네.
2: 역시 기차는
0: 진짜 리얼리티가
2: 계란의 사이다야 이러면서 네, 막 네, 얘기하는 네. 장면 그리고 이제 이 김다미를 찾아온 누군가의 역할이 막 굉장히 김다미가 그런 그 과거의 괴력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굴에 때릴 것처럼
0: 네.
2: 해서 멈추고 김다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2: 근데 그걸 말리는 이제 이 고민 씨가 엄청나게 또 욕을 해대면서
0: 네.
2: 저거 내가 저거 네. 내가 알아봤어 저거 네. 저거
1: 똑같아요.
2: 이제 미친
0: 그러니까
2: 저거.
0: 이게 영화에 네. 진짜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2: 네.
1: 네.
0: 그 뭐로 그
1: 약간 감초 역할
0: 감초 역할처럼 근데 그 네. 고민 씨가 그럼 근데 그렇게 연기를 잘했단
2: 그렇습니다.
0: 말이에요. 거의 데뷔작에 가까운데.
2: 거의 데뷔작에 가깝습니다.
1: 고민 씨 없었으면 또 네. 이런 느낌 아니었을
2: 너무
1: 것 같아요.
2: 너무 영화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맞아요.
0: 그래서 밀수에서 상 받았잖아요.
1: 네.
0: 밀수에서도
1: 네.
0: 아주
1: 너무 연기 잘하죠. 네. 저는 고민 씨 배우 그 5월의 청춘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2: 아, 정말요?
1: 거기서는 또 전라도 사투리 너무
2: 그렇죠.
1: 잘하잖아요.
2: 네.
0: 아니 그 연습한다고 물론 되는 네. 그만큼은 되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면 아, 좀 어설프다. 충청도 분들이
1: 있죠.
0: 보면 또 어설프다 이게 있을 텐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사투리 연기를 되게 배우들이 부담스러워한다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욕먹기 십상이라고.
2: 당신의 맛에서는 전라도
0: 사투리. 네, 맞아요.
1: 네.
0: 전주니까. 와
1: 네.
0: 그렇군요.
2: 정말
0: 자,
2: 대단했습니다.
0: 또 다른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2: 또 다른 영화는 범죄도시의 진성규.
0: 에이.
2: 유명해지기 전에 이걸로 네. 마치 진짜 중국에서 온 사람 아니냐.
1: 네, 찐이에요. 네. 거기도.
0: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 그렇게
0: 진짜.
2: 네. 오, 네. 정말로.
0: 네. 그러면 진성규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았나요?
2: 받았습니다.
0: 받았죠. 그러면서
2: 네.
0: 울고
2: 네. 네.
0: 시상식에 울었던 그 장면.
2: 네. 네. 그 장면이 납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진짜
1: 중국인이 아니에요.
2: 네.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해도 마동석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어요.
0: 네네네.
2: 그 다음 작품부터 이제 몸이 막 거인이 돼가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신스틸러가 진성규 그리고 장첸.
0: 장첸.
1: 오, 맞아요.
0: 네.
2: 이 둘이 이 장첸과 진성규의 티키타카가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진성규는 그야말로 행동대장.
0: 네.
2: 절대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네. 그리고 무기든 뭐든 잡히는 대로 상대를 타격하거나 위협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하필 마동석한테 잡혀가지고
0: 네
1: 맞아요
2: 거의 뭐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다시피 모든 진실을 말하게 되는
0: 또 진성규는 네. 호리호리하니까
2: 네네네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마동석과 1대1 장면에서 끝 끝까지 중국어만 씁니다.
0: 예.
2: 근데 마동석이 다 나가 있어.
0: 예.
2: 한 둘은 한국말로
1: 갑자기
2: 착하게, 예. 착하게 한국말로
0: 빵 터지고 우리
2: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첸과 힘겨루기에서 장첸이 이 진선규를 압도하면서
0: 네.
2: 영화의 후반부를 장첸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0: 네, 네, 네. 예.
2: 그러면서 이게 너무 힘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마동석이 여기서 웃기기도 하고 힘이 괴력인 경찰인데
1: 네.
2: 진선규 같은 정말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를
0: 네.
2: 진짜 중국에서 온 것 같은 암살자가
1: 네.
2: 잡아서 놓고 보니 이 사람보다 더 강한 나쁜 사람이 네. 있다는 거예요.
0: 오.
2: 그리고 진선규와 장첸이 장첸이 진성규를 압도하면서
1: 네.
2: 실제로 막 칼을 가지고 에이, 서로 겨루게 하는 장면들도 에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첸은 진성규를 완전히 이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서
1: 맞습니다.
2: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는 장면에서 너무 대단했죠.
0: 맞아요.
2: 진짜.
0: 네. 장첸
2: 머리가 빡빡 머리. 네.
0: 장첸이라는 이름하고 진성규.
2: 예.
0: 진성규 배우는 그때 분장 때문에 그런지 더 그렇게 보였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되게 순박한 얼굴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근데 거기서는 진짜 꾀죄죄하면서 막 그 뭐라고 그 묘한 그 되게 묘하게 무서운
1: 정말 그 역할 네. 자체였어요.
0: 네.
1: 정말 저런 사람이 저런 역할이다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찐이다.
2: 그 사람을 현지인을 데리고 맞아요, 와서
0: 맞아요. 진짜 섭외 온 거 아니냐.
2: 것 같은,
1: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0: 그런
1: 들죠.
0: 생각이 들었죠. 그 뒤에 이제 뭐 극한 직업이랄지
2: 네.
0: 다 영화가 와. 이제
2: 맞습니다.
0: 다 재밌게 잘 됐죠.
2: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유해진 배우의 뒤를 잇는 비슷한 궤적에
1: 맞아요.
2: 그런 그러니까 그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아닌가.
0: 왕의 남자에서 네. 유해진이 진짜 그 광대 역할로 저는 그래서 유해진 죽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또 많이 울고.
1: 맞아요.
0: 그 뒤에 이제 뭐 유해진의 타짜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1: 네.
0: 유해진은 진짜
1: 독보적이죠.
0: 독보적이라고
2: 그렇죠.
0: 할 수 있죠.
2: 네. 또 강철중이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0: 네.
2: 칼을 사용하는
0: 네.
2: 역할들을
0: 맞아요.
2: 보여주면서
0: 네. 네.
2: 너무 감초 역할 했죠.
1: 저는 왕사남도
2: 네. 공공이죠. 공공이죠. 네.
0: 공공이죠. 네. 근데 왕사남은 주인공이라.
1: 네.
2: 아,
0: 근데 이제 조연일
1: 맞네요.
0: 때 유해진이
2: 네,
0: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바라는
1: 네.
0: 뭔가 있어
1: 네, 약간
0: 유해진은
1: 네. 네. 쑥쑥 숨어 있을 네. 때 네. 이렇게 말맛도 살아나고
2: 그 그렇죠, 그렇죠.
0: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 네,
0: 바다로
2: 네,
0: 간
2: 네.
0: 산적 거기서도
1: 네.
2: 그 말로
0: 네 말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네. 네.
1: 발음이 너무
0: 그러면서
1: 좋아요.
2: 네.
0: 그 해적인데 막 그 배 탄데 막 계속 토하고 멀미하고 근데 진짜 그 대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유해진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써주는 것 같아요. 그걸 완벽히 유해진은 네. 소화해낼 수 있어라고 네. 믿고
1: 맞아요.
0: 그 대본을 주지 않을까
1: 맞기는 거죠 믿고
0: 네.
2: 그래서 혼자 연기 연습을 아무도 없는 산이나 이런 외지에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래서 강도별로 0단계, 1단계부터 10까지
0: 네.
2: 온갖 종류의 강도로 연습 캐릭터를 다 네. 해본다는 거예요.
1: 네. 네.
0: 아니 타짜에서도 네. 그 고니인의 짜장면집 그 군산에
1: 네.
0: 있는 짜장면집
1: 네. 네.
0: 거기 찾아가가지고
2: 네.
0: 양념탕 가지고 설명할 때
2: 네.
0: 아, 저 배우 미쳤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1: 네. 네. 영화에 유해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0: 진짜, 진짜.
1: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제 유해진 배우의 뒤를 잇는다는 말씀이시죠?
2: 네. 네.
1: 너무 기대돼요.
0: 또 영화 있습니까?
2: 이제 써니의 박진주 배우.
0: 아, 써니의 박진주.
2: 이 영화도 써니에서 박진주 배우가 영화로는 거의 데뷔라고 하더라고요.
0: 네.
2: 이 당시에.
0: 아마 데뷔작이지 않을까
2: 네네.
0: 싶네요, 진짜.
2: 그 비슷한 또래의 많은 배우들이 이 작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0: 네.
2: 이 박진주 배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인공에게 또 넘겨주는
0: 예.
2: 주인공에게 욕 배틀의 핵심을 넘겨주는
0: 네.
2: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전에 계속 잔잔하게 욕을 해요. 계속.
1: 너무 재밌어요.
2: 2년 전은 하면서 계속 잔잔하게 욕으로 주인공을 또 압도하기도 하고
0: 큰소리를 내지도 않잖아요.
2: 네네,
1: 네. 조곤조곤하게
2: 이제 이쪽은 썬이고 저쪽은 소녀시대란 말이에요.
0: 네.
2: 근데 진짜 무슨 그 황야의 무법자처럼
0: 네.
2: 두 양편이 만났어요.
0: 네.
2: 그래서
0: 네.
2: 이제 욕 배틀로
0: 네.
2: 욕을
0: 네.
2: 싸우는 거예요.
0: 네.
2: 박진주가 첫 사자로 나와서
0: 네.
2: 욕을 했는데
0: 네.
2: 상대 쪽에서 나온 욕 친구도 굉장히
0: 재미있는
1: 네,
2: 상대예요.
0: 네.
2: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이제 주인공 배우가
0: 심은경이
2: 이제 네. 그 귀신
0: 할머니한테 빙의된
2: 빙의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판이 네. 완전히
1: 뒤집히죠.
2: 뒤집히는
0: 쟤는 못 이겨가 돼버리는 거죠.
2: 그걸 넘겨준 배우가 박진주 네. 배우여서
1: 와,
2: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그냥 얼굴도
1: 스타일.
0: 너무 귀엽고
1: 이뻐요.
0: 이렇게 약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메고
1: 메고 나오죠.
0: 그 뒤에 예를 들면 그 파일럿 네. 뭐 여동생이랄지. 네. 그렇게 또 정직한 후보의 네. 네.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감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그러면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배우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2: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0: 그러면
2: 노래를
0: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2: 그 선생님도 했대요. 노래 선생님.
0: 아 정말 보컬 선생님 할 정도로 네네네네. 정말. 아니 근데 그렇게 작은 체구인데.
1: 네. 근데 진짜로 꼭 들어보셔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박진주 맞습니다. 배우 노래는 힘이 있어요.
0: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좀 맑군요.
1: 네. 청아하고 힘이 있고.
2: 그리고 그 이상한 조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생기는 그 연기의 어떤 노하우들. 그러니까
0: 도라이 네. 조연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네. 그 그 연기 공이 쌓였어요. 네. 그래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네. 대단한.
2: 웬만한 주조연급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믿고 보게 되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 근데 요즘 네. 어린 친구들도요. 10대 친구들도 박진주 배우가 어떤 작품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네. 그 박진주 배우의 그 간호사 연기 그 연기는 알더라고요.
0: 어디 간호사?
2: 따끔해요.
1: 따끔해요. 맞아요.
0: 그게 무슨 작품이죠? 그
2: 본인이 예능에 나와서
0: 예능에 네. 나와서 했던가요? 네.
2: 본인이 이런 연기를 합니다라고 시연을 했어요.
1: 네. 네. 근데 너무 간호사
0: 아 그게 그거였나요?
1: 네. 네. 똑같이 그러니까 따라해요.
2: 피곤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세상의 네. 폭발에 다 네. 쩔어가지고 네. 최선을 진짜? 다하지 네. 않는 네. 네. 따끔해요 따끔 네.
0: 네. 이거를 네. 박진주만큼 잘할 사람 없어요.
1: 아무도 없어요.
2: 기가 막힙니다.
1: 네. 네. 너무 잘해요.
0: 맞아요. 네. 또 있습니까?
2: 네 저는 이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네. 매슈
0: 맥커너이. 네.
2: 이 배우는 사실 등장하는 영화가 2시간이 넘어요. 네. 근데 등장신이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0: 그러니까 맥커너이가 이렇게 짧게 나온다고? 막 이런 네네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2: 이 맥커너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짜 사기꾼인 주인공에게 사기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근데 오.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 그 남자 주인공 아들 역할에 네. 주인공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세야 기세.
1: 네, 맞아요. 네.
2: 맥커너이가 네. 그걸 알려줘요.
1: 네. 아, 그 이기는 방법. 네,
2: 영업은 기세야. 영업은 기세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는 주인공이잖아요. 네. 이 월스트리트 핵심이 그쵸. 금융자본을 어떻게 판매할까. 그리고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블랙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네.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기를 어떻게 칠 건가. 그럼 사기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사기를 안 가르쳐줘요. 갑자기 자기 가슴 두드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한 5분 동안 이걸 해요.
1: 네.
2: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진짜 기세구나.
0: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네. 된다는 거예요.
2: 저랑 맞아요.
0: 끌려가면 안 되고.
2: 지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네. 이 만난 장소에서 이걸 가슴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비싼 네. 수트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네. 보니까 아 저 대사에 어떤 얘기를 넣어도 저 사람의 눈빛과 기세로는 영업이 통했겠다.
1: 맞아요.
2: 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어떤 그 기세의 느낌으로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1: 와.
2: 네. 그러면서 이 판매하는 느낌으로서의 어떤 그 조금 전에 맥커너이가 알려준 어떤 자세 네. 본인도 막 그걸 해봐요.
1: 행동
2: 뭐 이런 따라서 해보고 네. 또 마이크에 대고 굉장히 이제 고압적으로
0: 잠깐만 그 배우 네. 주인공은 누구였죠?
2: 디카프리오.
0: 아 디카프리오. 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아니 맥커너이가 저렇게 저런 역할을 네. 저렇게 짧게 나온다고 하는 것도 네. 되게 네.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1: 네. 네.
2: 그리고 이제 안 나옵니다.
1: 네. 오, 네. 딱 짧게 강렬하게
2: 그래서 그
1: 나오고.
2: 그 부분은 주인공이 맥커너이처럼
0: 맞아요.
1: 그스틸러네요 네. 진짜로.
0: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영화도 되게 아주 색다른 매력이 네. 있는
1: 네.
2: 아, 정말 그 끝까지 보시면 미치게 그냥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정수네요 정말로.
0: 그리고 또 이제 그 막 그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네네네. 좀 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네. 재미도 있고요. 다 하셨습니까? 네.
2: 예,
0: 그러면 태키 씨가 네. 가지고 온 영화 중에서는 써니 음악은 너무 많으니까 써니에서 왜
1: 와
0: 거기서 그
1: 오 네. 너무 듣고 싶었어요.
0: 헤드폰 씌워주는 그렇죠. 그 있잖아요.
1: 네, 그 영화 따라하는 장면.
0: 그 영화는 뭐였죠?
2: 그 원래 라붐.
0: 라붐이었죠.
1: 맞아요. 예.
0: 피비케이츠 맞습니까?
2: 아니요.
0: 소피 마르소인가요?
2: 예. 네. 조금씩 다 틀렸는데.
0: 소피 마르소의 라붐에서 네. 이렇게 헤드폰 씌워주잖아요. 여기서 네. 똑같이 그 장면 따라하잖아요.
1: 오, 네. 너무 좋았어요.
0: 그때 이제 이 영화를 보는데 사실 그 써니는 예전에 추억의 음악들을 듣는 그 맛도 되게 좋아하는데
1: 있어요.
0: 이 리얼리티가 나오니까 또 뭐 환호하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 번쯤 어떻게 상상해보잖아요.
0: 그때는 나도 내가 소피 마르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1: 같이 들을래? 막 이러면서.
0: 너는 피비케이츠, 난 소피 마르소? 너는 브룩실즈에? 막 이러면서. 3대 미녀지 않았습니까?
2: 네, 네, 저도 피비케이츠였어요. 네.
0: 아, 진짜 딱 갈렸어요. 네. 피비케이츠, 소피 마르소. 이렇게. 잠깐 만나볼까요?
1: 네.

0: 음악이 좋아가지고요. 헤드폰을 벗고 싶지가 않았어요.
1: 맞아요.
0: 네. 헤드폰 쓰고, 예. 나도 씌워졌다. 뒤에서. 예. 헤드폰을 벗고 싶지 않았던.
2: 네. 아, 근데 써니에 예. 신실력 한 명 더 있는데요.
0: 네, 예.
2: 그 뭐죠? 본드부는 아, 소녀, 천우이.
0: 천우이.
1: 맞아요. 예. 천우이.
0: 그 뒤에 곡성에서도 또 엄청난
1: 활약하고요. 네.
0: 예. 천우이가 거기서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그어버리고.
2: 네네네. 네.
0: 그 친구 얼굴도 그어버리고. 자, 오늘 씬스틸러 영화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1: 네.
0: 또 시간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는 사실 조승우, 김혜수 빼고 다 씬스틸러라고 해도 돼요.
2: 오. 무조건요.
0: 아까 말한 유해진.
2: 유해진 나오고.
0: 타짜.
2: 네.
1: 네.
0: 영화 타짜거든요. 이 영화는 이게 지금 그 허영만
2: 만화를 원작으로.
0: 화백의 네. 만화 원작이 있는데 네.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2: 아.
0: 싶을 정도로
1: 이 영화가 웰메이드예요.
0: 2006년에 개봉했어요. 20년 됐잖아요. 네.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1: 네. 전혀 촌스럽거나 네. 연출이 뭐 인위적이거나 네, 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조승우의 연기
2: 네.
0: 워낙 좋았고 김혜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1: 그 네. 명대사가 있었죠. 네. 명대사
0: 그리고 유해진의 진짜 그 와 그 진짜 아니 그 수많은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요.
2: 정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0: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1: 네.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계속
0: 떠들잖아요. 네. 계속.
2: 그래서 자신의 네. 말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1: 네.
0: 네. 네. 네. 그리고 뭐 묻고 더블로가
1: 네.
0: 그것도 이 배우는 그래가지고 네. 진짜
2: 어마어마했죠.
0: 네. 김응수 배우 네. 그 뒤로 막 햄버거 광고도 찍고 그랬잖아요. 묻고 더블로가 네.
2: 지금까지도 예능에 많이
0: 네,
2: 나옵니다.
0: 많이 나오죠. 네. 그 역할 알죠. 하나로 그리고 또 하나 아귀. 저는 아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아귀.
0: 김윤석이 딱 까만 선글라스를 네. 끼고 나오면 그래가지고 조승우하고 딱 붙는데
2: 네.
0: 어디서 첫 판부터 장난질이요.
2: 오. 네.
1: 너무 똑같아.
0: 진짜 그 말 하는데
2: 네.
0: 진짜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리는
2: 네.
0: 너무 무섭지 않아요?
1: 진짜 무섭죠.
0: 이게 웃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2: 이런 사람이 있겠다 싶은
0: 네, 진짜
2: 그런 사람이에요.
0: 있겠다 싶은 거예요.
1: 네. 정말 기세가 이런 거다라고 네. 보여주는 네. 장면이기도 하고
2: 너무 대단합니다. 네. 진짜.
0: 정마담 말 네. 정마담 네. 부르는데도 무서워요.
2: 네. 네.
0: 정마담
2: 기분이 안 좋아.
0: 네, 네. 정마담 정마담 이렇게 능글맞게 부르는데도 네. 막 무서워요.
2: 네.
0: 네.
1: 정말 짧게 등장해도 또, 정말 강렬하게
2: 정말 연기를 잘하고
0: 이름도 아귀야.
1: 아귀 무서워요.
2: 진짜.
0: 네, 근데 이걸 김윤석이 네. 진짜 완벽하게 소화해요.
1: 네. 네,
0: 영화 한 중반이 지나서 나오지 않아요? 꽤 지난 네. 다음에 나오죠.
2: 맞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면인데 네, 기차역에서 이제 주인공과 네. 이렇게 만나서
0: 네.
2: 어이 아직 살아 있네. 네. 뭐 이런
0: 화장실에선가 처음 네, 만나잖아요. 조승우하고
2: 네.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0: 맞아요.
2: 또 마주치기도 하고 네. 본격적으로 만나는 건 유해진을 먼저 만나서 유해진은 손
0: 찍어버리면서 네. 도끼로 찍어버리는
2: 네. 네. 아주 강렬한 심어주게 됩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도끼를 휘두를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 뒤에 황해가 됐나?
2: 오한마
0: 오한마 오한마 야 오한마 갖고 와라 야 오와 그 도끼도 아니 오와 야 오한마 갖고 와라
2: 비닐에 쌓여 오한마 이렇게 풉니다. 비닐에
0: 뜯어
1: 그냥 아니, 등장만 하면 서늘한
0: 네. 그래서 그 뒤에 황해가 나왔는데 너 진짜
2: 정말 그때 이제 뼈다귀로 뼈다귀로
0: 와 김윤석은 미쳤구나.
2: 네. 아 대단합니다.
0: 네 진짜. 그리고 거기 그 혹으로 나오는 그 아저씨 예림이 네. 예림이 말한 매직번 네. 부르잖아요. 아, 예림이 진짜. 예림이
2: 그 사장인지 무슨 사장으로 아, 네. 나오는데 네.
0: 권사장인가봐요. 네. 권사장님 가세요. 네. 아 예림이
2: 진짜
0: 그다음에 백윤식 화초를 가르쳐 주는 그 사부 네. 백윤식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신스틸러라고 할 수 있을
1: 네.
0: 정도로.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김윤석이 무시무시한 그 오한마를 비롯한 그 대사가 너무
2: 네.
1: 강렬해서.
0: 너무 강렬해서.
2: 아.
0: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귀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1: 네.
2: 근데 저 그 말씀하신 그 장면도 좋았어요. 화장실에서.
0: 네.
2: 고니가 자기 손가락을 네. 자르려고
0: 하고. 네. 네. 네. 왜냐면 내가 이제.
2: 피가 흘러요.
0: 네. 네. 내가 이제 그만 이제 도박에 손 끊어야겠다 네. 해가지고. 네.
2: 네. 근데 등장 아귀가. 네.
0: 안 될 것이요.
2: 그러니까
0: 못해. 안 될 것이요.
2: 그리고 남들이 잘라줄 거야.
0: 뭐하러 네가 뭘 잘라 그래. 남들이 잘라줄 거야.
2: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마치 현실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은 자르지 못하죠.
0: 그래, 네, 그리고 그 김인석은 알죠. 누군가가 잘라줄 거 아니면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할 것이다 네네. 라는 걸 아는 거죠.
1: 네. 네. 발가락으로라도 네.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네.
0: 아 진짜 타짜는 지금도 가끔 영화 채널을 해주는데 네. 또 보게 돼요.
1: 네, 봐도 그럼요. 봐도
0: 너무 재밌어요.
2: 걸을
0: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네.
1: 저는 약간 이게 약간 화양연화급으로 약간 우려도 계속 그러니까요.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조승우가 진짜 젊었을 때 찍었잖아요. 네. 진짜 섹시하게 나오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도박하는 남자인데 네. 되게 남성성이 네. 최고조에 달하게 그러니까요.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조승우가 이렇게 섹시하게 나온 적이 있나? 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영화에서 아니 무슨 막 액션이 나오고 이런 것도 뭐 별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2: 맞아, 맞아,
0: 근데
2: 맞아.
0: 되게 섹시하게 느껴져요.
1: 네. 강렬하게 또 기억에 남아서 네. 지금까지도
2: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네. 지금 도박을 하는 하잖아요. 건데 네. 김윤식이나 다른 배우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거기 화면에서 담배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네.
1: 진짜.
0: 왜냐하면 진짜 온통 뿌예요. 계속 담배 냄새가 나는데
2: 얼굴만 비춰주면 네. 다른 장면 같아요.
0: 네.
2: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중국 홍콩 영화의 도박장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화려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귀공자 느낌이 갑자기 네. 싹 비춰지는 느낌이에요.
0: 저는 어떤 것도 이 장면은 저 강렬한 하나하나가 다 명작. 화장실 갈 새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통 놓고 뭐 김구나 음악 좋게 올려라 네. 그러더니 네. 딱 치마 올리고 거기서 바로 소변물 그 장면도
2: 네. 네. 너무나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거 익숙하게
0: 그러니까 그렇게 늘 화장실 그렇게 갈 거예요. 시간도 없이 도박이 미쳐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네. 보여주는데 네. 그 배우 한 명조차도 그 장면 하는데도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죠.
2: 정말요.
0: 타짜의 이 연출은
1: 네 너무 현실적
0: 감독이 누굽니까 네. 봅시다 감독이 누군지. 정말 와. 그래서 타짜는 한국 영화의 정말 이 명영화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 근데 이거
0: 최동훈 감독이군요.
2: 범죄의 재구성.
0: 범죄의 재구성이 최동훈 감독이군요. 예.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1: 네.
0: 예.
1: 근데 어쩌면 이게 저는 타짜는 다 주인공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싹 다 주인공.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가 다 주인공 네. 같잖아요. 네.
0: 그러니까 도박에 미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같아요. 거기 다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오니까.
1: 네. 그래서 선배님 말씀 맞는 게 네. 정말 싹 다 신스틸러다. 네. 이렇게 주인공도 신스틸러, 네. 조연도 신스틸러.
0: 맞습니다.
1: 다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또 24시간이 모자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0: 또 네. 빠르게 다음 네. 영화 가보죠. 네.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 말이 필요 없는.
1: 귀여워요.
0: 너무 웃긴데 너무 속이 네. 터지는.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1: 네, 느릿느릿 말하잖아요.
2: 네. 근데
0: 미칠 것 같아, 진짜. 네. 해 떨어지긴 해. 빨리 알아내야 네. 되잖아요. 그 차를. 네, 네.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네. 우리 민원 갔는데 이게 진도가 안 돼서 전화로 예를 들면 ARS 연결했을 네. 때 그 미칠 것 같은 그 네, 감정이 그 거기서 그대로 네. 우리가 누구나 보이죠. 한번 다 경험해봤던 그 감정을 나무늘보 아니 어쩜 그렇게 네. 귀여워요?
2: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네. 이 차량 조회를 마지막 숫자를 네. 누르려고 하는데 웃긴 얘기 해줄까? 진짜 이 마지막 번호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0: 욕 나올 뻔했어요.
2: 정말요.
0: 네. 아 근데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나무늘보의 등장은 네.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1: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답답함.
0: 그 답답함.
1: 맞습니다. 매일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끼게 하는.
0: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그 답답함을 그렇게 재밌게 네. 그렇게 귀엽게 그러면서도 네. 그렇게 이렇게 현실적이게
1: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사람이었으면 그런 귀여운 느낌은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냥 좀 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나무를 몰아서
1: 네 귀여워
0: 웃으면서도 미칠 것 같은
1: 너무 네. 귀엽다. 맞아.
2: 그리고 그래서, 반전이 있는 게 나무를 몰아 나중에 엄청 빠른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0: 맞아, 게 나오는 거예요.
2: 어,
0: 네. 맞아요. 스포츠카 몰고 오잖아요.
1: 맞아요.
2: 아니
0: 그렇게 하면서 스피드는 즐기는 거예요?
1: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도요. 네. 네. 겉으로 약간 느긋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120 밟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
0: 네. 네.
2: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조용하든 애가 화내면 무섭다.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아니, 느낌으로.
0: 그런데 노래방 가면 거의 네. 다 쓸어버리는. 안 네. 네. 노래방에 다 쓸어버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1: 그리고 막 레이서 선수분들도 은근 말수가 적으세요.
0: 네.
1: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0: 자 이제 빠르게 마지막 영화 네. 가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그 외지인.
1: 오. 네.
0: 쿠니무라준
2: 네.
0: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니 보통 공포 영화는 뭔가 귀신이 무섭잖아요.
1: 네.
0: 보이지 않는 귀신이든 나중에 그 귀신의 형상으로 나오든 뭐 예를 들면 링이랄지 주온이랄지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1: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0: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 진짜 무서워요.
0: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1: 네네. 이 장면 연출도 되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정말요? 소름이 돋아요. 빨갛고 막 약간 생상상이
0: 이거는 천우희도 또 되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쿠니무라 준의 더구나 이렇게 마지막에 그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끝나는 그 장면도
1: 강렬해요.
0: 끝까지 강렬하면서 무서워서
1: 아직까지 생각이 나죠. 곡성하면
2: 그 고라니의 머리를 파묻고 이렇게
0: 그걸 이렇게
2: 그냥 살아있는 걸 입으로 먹던 장면
0: 뜯어먹는 장면
2: 그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진짜
0: 그래서 정말. 이 곡성은 이 나홍진 감독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제 호프너 만들고 했는데 곡성의 연출이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됐겠구나.
2: 아, 곡성은 정말 편이다.
0: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할 정도로
1: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에 남죠.
0: 그리고 또 천우희의 그 또 미친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대요. 또 하기에 또 김환희 이 배우. 그래서 곡성도 상당히 씬스틸러가 많이 등장하는
2: 그렇습니다.
0: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진짜 좀 무서워가지고요.
2: 무서워요.
1: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0: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나저나 우리 끝날 때가 돼가지고요.
1: 벌써요.
0: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스틸러 오늘 영화 너무 다 재밌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음악은 이걸로
2: 조피아
0: 트라이 에브리싱으로
1: 신나게 나무늘보 생각하면서
0: 나무늘보 생각하면서 좀 오늘도 하루 좀 기분 좋게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1: 더울 때는 나무늘보처럼 느긋하게 하는 게 좋대요.
0: 그럼요
1: 느긋하게
0: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언제나 남자는 이런 식, 언제나 여자는 저런 식. 진심을 다해서 한 말이 너에게 나쁜 남자의 멘트로 들리겠지. 또 규칙을 정해 우린 이러지 말자고 알아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벽을 쌓고 성급해.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 너 벌써 나를 평가하는 친구들. 더 천천히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름의 기억에는 유난히 냄새와 맛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비가 쏟아진 뒤에 흙냄새, 수박을 자를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김을 내며 익어가는 옥수수 냄새. 그때는 그저 맛있어서 먹었던 것들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시절의 맛이 아니라 그걸 내어주던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노래와 오래된 기억, 그리고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Don't Stop Music Play 주간 플리입니다. 오늘 만나볼 뮤지션은요, 제주 소년입니다. 제주 소년은 박경환과 유상봉이 결성해 2003년 정규 1집 제주 소년으로 데뷔한 포크 듀오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이 제주 소년의 대표곡입니다. 귤 듣고 가시죠.

첫 포문을 열었던 곡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리고 이어서 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손잡고 허밍, 이렇게 세 곡이 제주소년을 검색했을 때 수위로 나오는 곡들입니다. 네, 손잡고 허밍은 요조씨와 함께 했네요.

예, 몽글몽글한 느낌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손잡고 허밍. 네, 이어서는 제주소년이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 참여했을 때 불렀던 곡입니다. 터. 좀 익숙한 곡이실 거예요.

네, 우리 국내 포크 음악의 한 산맥인 한돌 선생님의 곡 터였습니다. 그 터를 제주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시대에 또 울림이 있네요. 아, 이 포크 음악, 어쿠스틱 기타와 목소리 단출한 편성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소년 유년에게라고 하는 앨범에 들어있는 머물러줘.

0: 제주소년은 2002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 동상을 박경원 씨가 수상하게 되면서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수상곡은 레이니 모닝이라고 한 곡이었고요. 제주소년 1집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박경환님의 1인 체제로 제주소년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 박경환 씨 그리고 유상봉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결성하는 등 음악작업 함께 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음악 경연 대회 뭐 수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데모 테이프를 열심히 돌렸고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씨가 또 이들을 발탁해서 첫 앨범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앨범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날이라고 한 팀 아시죠? 어떤 날의 재림이다라는 큰 호평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Farewell 들으면서 잠시 감상에 잠겨보겠습니다.
1: 서로를 정말 좋아했었지만

너무 온기 가득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별이라고 하면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잠깐의 해체와 재결성도 거쳤지만 지금 1인 체제 하고 계시는 제주소년은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소년이라고 하고요. 제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경력에 착안해가지고 제주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애프터눈 레코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진들도 양성하고 정말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팔방 미니엄 뮤지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눈 오던 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겨울이면, 눈 오는 날이면 챙겨볼 만한, 챙겨 들어볼 만한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감상에 잠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지 않나 싶어요. 늘 우리는 긴장하기 쉽고 날이 서 있기 쉬운 것 같은데 제주소년의 음악을 듣는 순간은 적어도 마음을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에 실버건의 주간플레이 논스톱 뮤직플레이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주소년의 음악. 저도 가슴을 조금 더 뭔가 내려놔도 되겠다. 너무나도 날선 상태로 지내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뭐 20년을 훌쩍 넘긴 뮤지션인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또 어쩌면 소소하고 잔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나는 향취는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의 준비된 곡은 엄마와 옥수수입니다.

0: 이 곡에 대한 사연을 먼저 여러분 만나보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죠. 네, 엄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상하셨겠지만 여름에 쓴 곡이니까요. 요맘때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 꽃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만난 0181번님 사연입니다. 제겐 여름하면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제철 먹거리 하면 떠오르는 음식과 관련된 건데요. 보통은 수박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게는 옥수수예요. 깊은 여름 먹음직스럽게 익은 옥수수를 보면 저는 매번 눈물 짓게 되거든요. 결혼하고 친정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살게 되었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혼집에 엄마를 초대해 구경시켜드리고 배웅하는 차 안에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나 느그집 오는 길다 외워버렸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때도 아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어머니가 와 계시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려가 보니 글쎄 엄마가 옥수수를 머리에 한가득 이고 걸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반가워 웃는 엄마와 달리 저는 놀란 나머지 어떻게 찾아왔냐며 엄마를 체근했죠. 빨리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그제야 엄마의 이마에 송글 맺힌 땀과 굽은 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옥수수를 참 좋아했던 딸 생각을 하며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옥수수를 이고 찾아온 울엄마. 분명 그날엔 엄마랑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 지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옥수수만 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어느덧 저도 황혼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되었고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네요. 그만큼 엄마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겠죠? 실버건, 이런 제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도 옥수수를 먹으며 불러봅니다. 아,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엄마와 옥수수.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무더운 여름 길을 걸어서 무작정 나를 찾아온 엄마. 옥수수 삶아 한 속구리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엄마.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옥수수 보면 생각나서 무작정 길을 걸어온 엄마. 한없는 사랑 가득 머리에 이고 나를 향해 찾아온 엄마.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그리워서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
0: 네. 옥수수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셨던 0181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정말 사연을 구구절절 열심히 그 감정이 담겨 있어서 제가 그 당시 만났었던 그 감정이 이 방송을 위해서 다시 준비했을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 먼 길을 걸어오셨는지 또 그 어머니가 먼 길을 걸어온 그 장면을 글 속에 너무 그 그려지게 작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이 그 만났던 그 순간이 정말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곡을 쓰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다가 막 눈물이 막 저도 맺히더라고요. 그런 감동적인 곡들만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께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엄마와 옥수수라고 한 노래입니다.

0: 엄마와 옥수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2013년이었죠? 2013년 8월. 아, 그때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곡을 쓰던 날의 온기도 너무 덥고 요맘때처럼 그래도 이제 뭐 입추가 지났지만 조금씩 밤 아침으로는 이렇게 좀 서늘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더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노래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옥수수 할머니가 삶아주시면 되게 좋았거든요. 뭐 엄청 좋아한다까지는 아닌데 그 옥수수의 뉴슈가라고 하잖아요. 그 요즘 뭐 다 제로 음료 하면 다 막 그렇게 막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이 설탕을 대체하고 있는데 진짜 그 설탕보다 몇 배는 강력한 단맛을 내는 뉴슈가 그걸 옥수수와 함께 쪄야 또 그 맛이 있거든요. 특유의. 그래야 이렇게 달콤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옥수수 이렇게 하면서 늘 제가 어릴 적에 옥수수로 하모니카 분다고 옥수수 하모니카 이랬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하모니카 막를 부는 것처럼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 그 제 어린 적 모습이 왠지 제가 그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 학교 가는 길에 장터가 있었어요. 오일장이 있어서 그 여느 날 보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머리에 뭘 이고 가세요. 와 저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어떻게 가시지?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이고 지고 가서 판매하고 가져오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 모습들이 생각나니까 저는 이 사연을 딱 읽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막 그려지는 거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신 엄마가 그 더운 날 아 그걸 맞이하셨을 그 사연자분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막 그려져서 웃음도 퍽 나왔다가 이내 코끝이 찡긋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에세이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1: 5월의 얼굴. 5월은
0: 네, 5월의 얼굴 에세이가 잘못 틀어졌네요. 엄마와 옥수수였죠? 네. 엄마와 옥수수 에세이 다시 가겠습니다.
1: 엄마와 옥수수.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수박이나 복숭아처럼 한입 베어물기만 해도 온몸에 열기를 식혀주는 과일도 있고 얼음을 동동 띄운 콩국수나 냉면처럼 여름이 아니면 좀처럼 제맛이 나지 않는 음식도 있다. 이번 사연을 만나고서는 옥수수도 추가될 것만 같다. 생각해보면 옥수수도 참 여름다운 음식이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알알이 여물고 큼지막한 솥에 한가득 쪄내면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뜨거운 김을 후후 불어가며 한 줄씩 베어먹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는 옥수수 알갱이가 묻고 손가락은 끈적해진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몇 개씩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곤 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옥수수는 그저 여름철 간식이 아니라 보고 싶은 한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0181번님의 사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연자분에게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박도 바다도 아닌 옥수수라고 했다. 깊은 여름, 먹음직스럽게 익은 옥수수만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약 30년 전 어느 여름날에 있었다. 결혼 후 친정집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던 사연자분은 어느 날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집 구경을 마치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다고 했다. 야야, 나 너희 집 오는 길 다 외워불었다. 눈 감고도 오겠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딸은 그냥 웃어넘겼다고 했다. 엄마가 딸 사는 집 오는 길을 기억했다는 말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 관리사무소에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1층에 와 계시니 내려와 보라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정말 엄마가 서 있었다. 옥수수를 머리에 한가득 이고서. 처음 이 부분을 읽는데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한동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삼복더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자동차로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빨리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길을 한 여인이 머리에 옥수수를 이고 걸어왔다. 딸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옥수수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아마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머리에 이고 있던 소쿠리를 내려놓았을 것이다. 땀을 훔치고 허리를 잠시 펴고 다시 옥수수를 머리에 올렸을 것이다. 한낮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옥수수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굽은 허리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막상 딸을 만난 엄마는 웃었다. 반가워서. 그 모습을 본 딸은 오히려 놀란 마음에 엄마를 체근했다고 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어? 그제야 보였다고 했다. 엄마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과 굽은 허리가. 나는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다.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꼭 이런 모습이어서 그런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저 가져온 것을 내민다. 이거 먹어라. 그 한마디면 끝이다. 그 안에 몇 시간을 걸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같은 것은 좀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 크기를 다 알지 못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사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다.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난 왜 그런 말을 먼저 던졌을까? 사연자분 역시 그날에는 엄마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분명 웃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옥수수만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고 한다. 그때는 웃으며 먹었던 옥수수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 눈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음식의 맛은 그대로일 텐데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어릴 때의 옥수수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오는 기억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음식에도 시간이 스며드는 모양이다. 한입 베어물었을 뿐인데 수십 년 전 어느 여름날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젊었던 엄마를 다시 만난다. 그렇게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이번 노래는 오히려 복잡하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사연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멋진 비유나 그럴듯한 말들을 덧붙이려는 순간 오히려 엄마가 이고 온 옥수수 한 소크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훼손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최대한 사연의 모습을 그려내듯 그대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첫 가사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다.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처음에는 생각이 난다는 말이 너무 평범한 건 아닐까 잠시 고민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말을 찾아봐도 이 사연에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렸다.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는 말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이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다. 옥수수를 보는 순간, 그 냄새를 맡은 순간, 한입 베어물다가 문득 엄마 하고 그래서 굳이 꾸미지 않기로 했다. 옥수수를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 그게 이 노래의 전부여도 충분했다. 2절에서는 사연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다. 무더운 여름길을 걸어서 무작정 나를 찾아온 엄마. 옥수수 삶아 한 소쿠리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엄마. 이 부분을 쓰면서 계속 무작정이라는 말을 생각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서다. 오늘 딸을 보러 가야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날이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밭에서 옥수수가 잘 익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딸이 생각났을 것이다. 우리 딸 이거 좋아하는디. 아마 마음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옥수수를 삶고 소쿠리에 담고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다. 차가 없으면 걸으면 됐다. 3시간이 걸리면 3시간을 걸으면 됐다. 딸에게 먹이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적고 나니 참 엄마라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을 위해선 한없이 아끼면서 자식에게 주는 것은 좀처럼 아까워하지 않는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기 입보다 먼저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하나 챙겨주고 싶어한다. 어쩌면 사연 속 엄마가 머리에 이고 온 것은 옥수수 한 소쿠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었다. 옥수수 보면 생각나서 무작정 길을 걸어온 엄마. 한없는 사랑 가득 머리에 이고 나를 향해 찾아온 엄마. 처음에는 옥수수를 이고 온 엄마였지만 생각할수록 엄마가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옥수수의 무게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을 사랑. 그런데 엄마는 그걸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딸에게 가져다 줄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노래를 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랑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참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나보다 먼저 나를 걱정해 줄 것만 같다. 그래서 때때로 투정을 부리고 귀찮아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사연자분도 그날 엄마를 보고 반가움보다 걱정과 놀람이 먼저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되는 걸까? 엄마를 체근하던 딸의 시선이 아니라 3시간을 걸어온 엄마의 시선으로. 그 길을 딸애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크기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후렴에서는 생각이 난다를 눈물이 난다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해 보았다.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같은 옥수수인데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은 종종 혹은 자주 눈물로 번진다. 나는 이번 노래에서 바로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을 세월이 대신 알려준 것. 어머니의 나이를 따라가고 어느덧 자신 역시 황혼을 향하는 나이가 되어보니 그날의 엄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연자분은 마지막에 말했다. 올해도 옥수수를 먹으며 불러봅니다. 아, 울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을 읽고 나니 노래의 마지막 역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결국 이 노래는 옥수수에 대한 노래가 아니다. 엄마에 대한 노래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 삼복더위를 3시간이나 걸어올 만큼 자신을 보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참 오랫동안 따뜻한 사랑일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연자분을 위해 노래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처럼 시간이 흘러도 익어가기만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0: 네, 옥수수 보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면서 저도 곡을 만들었던 기억을 되살렸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정리해봤습니다. 곡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화 했는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애틋한 사연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 옥수수 이제 음원으로 준비된 버전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버전 들려드리고요. 저는 3, 4부 코너 수상한 추세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AI 검색과 함께 하는 리얼 서칭 쇼, 수상한 추세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늘소녀 공작소의 윤슬기님 모셨습니다. 자, 저는 이분을 검색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늘소녀라고 하는 이름이, 야, 이렇게 오래된 이름이었다니.
2: 이제 네. 소녀가 아니게 됐어요.
1: 네. 네.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코너가 될 것 같네요. 네. 바늘소녀 윤슬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바늘소녀 공작소 대표 윤슬기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 오셨죠?
2: 네. 처음.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전주에서 15년 동안 바느질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슬기라고 하고요. 뭐 작업실도 하고 재밌는 그런 같이 놀 수 있는 자리들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삶에서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1: 네.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늘과 실로만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너무 재미있다라고 또 흥미롭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늘 똑같은 검색을 합니다. 네, 전주의 바늘소녀 윤슬기님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네. 해보겠습니다.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가게 이름으로는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제 이름을 넣어서는 검색을 해본 적은 없어요.
1: 네, 없으시죠? 좋습니다. 바로 검색 결과 떴는데요. 예, 전주의 바늘소녀 윤슬기 씨는요, 전주에서 핸드메이드 수제 소품 공방인 바늘소녀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예가이자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지역 청년 창업가이자 개성 있는 골목 상권을 지켜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2: 네,
1: 네, 틀린 정보 없으시죠? 아직
2: 개성 있는 골목 상권이라는 게 좀 충격이네요.
1: 그렇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얘기도 저 또 이어갈 것 같긴 한데요. 네, 바늘소녀 공작소의 시작. 전 이 검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년 시절부터 바느질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고, 와, 이 내용도 좀 놀랍고, 20대 초반인 2011년부터 동생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인근 향교길 등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가방, 지갑, 브로치, 키홀더 등의 소품을 판매하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2: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1: 왜 충격이세요?
2: 아니,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1: 정말, 저 지금 여기에는, 이 컴퓨터에는 네. 제 아이디가 로그인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2: 왜냐면, 제가 동생하고 같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동생하고 함께한 시간이 정말
1: 짧았죠.
2: 짧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조차도 그 같이 했다는 거를 잘 네. 까먹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그 첫 시작은 동생분이랑 하셨지만 사실상 주축으로 활동하셨던 그 지난한 15년의 생활은 사실상 윤슬기 씨 혼자
2: 네, 그렇죠. 바늘소녀로 몇 개월 정도 동생
1: 네네 바늘소녀로서 해오셨는데 네. 아, 그 이야기가 잡혔고요. 또 가장 또 이제 최근의 활동들도 좀 잡힙니다. 네. 남문 사잇길로의 이전과 활동, 네.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와 임대료 상승 등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2: 네. 네,
1: 변화 속에서도 2014년 늦겨울 무렵에 지금의 남문 사잇길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서 꾸준히 공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땅한 이름이 없던 이 골목에 상인들과 함께 이름을 붙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박하고 단단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대량 생산과 빠른 속도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드는 아날로그적인 가치와 자신만의 소신 있는 청년 창업 스토리가 여러 지역 언론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네.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전주방송 다큐에세이 네. 여기 이 사람? 네, 뭐 소개됐다고까지도 네. 검색이 걸렸네요. 어떠세요?
2: 저도 잊고 있던 저의 그 과거들이 파헤쳐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1: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파묘 방송인가요?
2: 네, 진짜 파묘 느낌이에요.
1: 네네.
2: 그 다큐멘터리도 제 기억에서 지웠거든요.
1: 네. 네. 지우셨어요. 네. 지우기까지 하셨어요. 네. 네. 네.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시기까지 하셨다는.
2: 지웠는데.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네요. 전주 원도심 골목길에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감각과 정성을 담아 바느질 작업을 이어오면서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더해주는 따뜻한 청년 장인.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2: 네. 네. 약간 미화된 것 같아요.
1: 네, 뭐 저는 개입한 바가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네. 그냥 그대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AI가 미화되는지 어쨌는지 대화를 하면서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좀 신기하시죠?
2: 네.
1: 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반응이셨어요.
2: 아, 충격받고 이렇게. 네.
1: 네. 이게 맞아?
2: 네.
1: 어떻게 이 정보까지 나오지? 이렇게.
2: 저도 딱 그런 기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네. 방송 하시는 거 찾아서 봤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막 하셔서 네. 왜 그렇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해서 나도 한번 그러면 찾아볼까? 내 이름으로? 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그날 처음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1: 아, 그걸 또 참으셨어요?
2: 네.
1: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저 같으면 바로 검색했을 텐데 난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서 했을 텐데 네. 바로 이걸 참아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내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검색 결과들을 또 토대로 해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좀 검색들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가 그 나래 씨와 함께 동생분 이름이 나래 씨더라고요.
2: 네.
1: 네, 이렇게 네. 하셨던 전북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2013년도 기사인데요.
2: 네.
1: 네. 조금 더 애띤 모습의 사진도 있고요. 그 에코백을 이렇게 쥐고
2: 너무 무서워요.
1: 미소 짓는 이런 사진이 네. 잡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요. 유치원 때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셨고
2: 네.
1: 당시에도 이미 2014년 그 당시에도 3년째 공방을 운영했을 때니까
2: 네.
1: 정확한 무렵을 생각해보면 21살 무렵에
2: 네.
1: 이 공방을 차리셨다고
2: 맞아요.
1: 하는데요.
2: 22살에
1: 네네네. 어떻게 그 어릴 적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2: 아, 그냥 놀잇감이었어요.
1: 놀잇감이요?
2: 네. 그 반지꼬리에 있는 재료들이
1: 네.
2: 놀잇감이어서 동생하고 손으로 뭐 바느질 말고도 뭐 가위로 뭘 오리고 뭐 붙이고 이런 것들 다 좋아했어가지고 그 중에 놀이 중에 하나가 바느질이었던 거였는데
1: 놀이 중에 하나가?
2: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바늘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1: 그렇죠. 혹시나 뭐 찔릴까, 삼킬까 네, 이런 맞아요. 걱정들을 하는데요.
2: 근데 사실 뭐 안전하게 그걸 가지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위험하기는 어렵거든요.
1: 아, 네. 그래요?
2: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일부러 정말 자기 손을 세게 찌르기는 쉽지 않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살짝씩 찔려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근데 뭐,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놀이로 하다가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 놀이가 근데 어릴 적의 놀이 저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요.
2: 네.
1: 그 놀이가 다 직업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1: 네. 저는 제 생각을 해보면은 손으로 하는 뭐 작업들 저도 좋아했었던 네. 것들이 있는데 뭐 사진기 갖고 노는 거 뭐 차르 뭐 이런 거 다 있었지만 바느질을 유치원 때부터 갖고 노셨다가 이게 직업까지 이어진다는 게 그 과정이 상당히 빈 공간이 많잖아요.
2: 아, 그렇죠.
1: 그 이야기가
2: 네.
1: 그 이야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바느질 말고도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어린이였어가지고
1: 네.
2: 그래서 뭐 그냥 공예도 여러 분야들을 해봤었고 뭐 그리고 막 마술 한다고 막 그런 재료 사가지고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들이 많았는데
1: 어머니 영향이세요? 바느질이나 뭐 그런 다른 취미들이?
2: 엄마는 바느질을 아예 못하세요.
1: 아예 못하세요?
2: 네. 평균 이하.
1: 네. 네. 그럼 거의 저랑 비슷하신.
2: 네네.
1: 네.
2: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수많은 취미들을 해보니까 네. 오히려 계속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어요.
1: 아, 그 어린 나이에요?
2: 네.
1: 그래도 그러면 그런 취미들을 하실 때 있어서 어머니가 뭐 말리거나 만류하거나 뭐 아프던 부모님이
2: 네네.
1: 뭐 그래도 그 많은 취미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그냥 하고 뭐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1: 네, 활발할 때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2: 그러니까는 막 책 사주고 아니면 뭔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면
1: 네.
2: 네. 그래서 바느질 뭐 바느질은 나쁠 거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도 뭔가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뭐 아화 이런 거 해서 엽서 같은 거 만들어서 아파. 또 선물하고 책갈피
1: 네네 책갈피로 네. 코팅해가지고
2: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수용적인 부모님이었어요.
1: 그렇게 수용적인 부모님 밑에서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슬기님의 그 유소년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니까
2: 네.
1: 되게 조화롭기도 하면서도
2: 그쵸. 합이 좋은 거죠.
1: 네, 합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가정 느낌은 아니에요.
2: 네.
1: 확실히 범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네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대학생 시절에 시작을 했지만 직업으로까지도 이어진다는 것도 좀 달라요.
2: 네.
1: 대학 때는 무슨 전공을 하셨어요?
2: 저는 일어일문을 전공했습니다.
1: 그러면 상당히 보통 제 주변의 일문과 친구들을 돌아보면
2: 이 스타일이 좀 네. 남다르죠.
1: 스타일도 네. 약간 보니까 그 네. 우리 그 뭐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거나 네
2: 그런
1: 토토로라고 이웃집 네. 토토로라거나 약간 네. 그런 의상도 생각날 것 같고요.
2: 네, 네.
1: 그런 모자 사실은 소화하시기 쉽지가 않거든요.
2: 네, 네.
1: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2: 네.
1: 일문과 친구들은 대부분 오타쿠 기질이
2: 그렇죠, 예,
1: 매니악한
2: 그렇죠.
1: 기질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몰두하고 골몰하게 막 이렇게 파헤쳐가는
2: 집요하게
1: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취미 부자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2: 네.
1: 더 퍼즐이 좀 맞춰지는
2: 네.
1: 것 같아요.
2: 그치, 일문과.
1: 네. 그럼 어쩌다가 또 일문과를 가게 되셨어요? 청소년기에도 바느질을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미 제가 만든 거를 팔았었거든요.
1: 이미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플리마켓을 전주에서 네. 처음으로 만들어서
1: 네.
2: 하는 팀에 저도 들어가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들어가서 기획하고
1: 네.
2: 막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1: 고등학생
2: 했었고
1: 때부터.
2: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1: 네네네.
2: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그런 활동들이 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꽤 몇 년이 지난 후였고
1: 네.
2: 근데 대학을 일문과를 가게 된 거는 대학도 원래는 뭔가 만드는 거 관련된 과를 저도 갈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1: 네.
2: 뭐 학교 미술 선생님도 내가 너를 정말 밀어줄 테니 가르쳐줄 테니 공예 쪽으로 진학을 해라 라고 하셨지만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랬다가 어차피 뭐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늘.
1: 그렇죠. 늘 예기치 않게 뭐 다 뜻밖의 상황들이 막
2: 네,
1: 펼쳐지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삶에서 어떤 저의 이제 멘토인 어떤 분께서
1: 네.
2: 사람이 삶에서 세 가지 정도는 꼭 하면서 살고 싶은 거가 정해져 있으면은 좋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그 세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1: 그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2: 네네.
1: 네.
2: 좋은 어른이시죠.
1: 네네.
2: 그래서 하나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1: 만드는 일.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1: 언어.
2: 어떤, 네. 뭐 그게 외국어일 수도 있고요.
1: 네.
2: 언어를 공부하는 것.
1: 네.
2: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악과 관련된 어떤 것.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네.
2: 그 세 가지는 꼭 삶에서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 네.
2: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뭔가 만드는 거를 전공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순이인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1: 네.
2: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불문과도 되고 일문과도 됐는데 일문과를 가게 된 거였어요.
1: 둘 다 어울리셨겠어요. 네.
2: 네. 뭔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본어였어서 그때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어요.
1: 그렇게 선택하셨군요. 네. 확실히 이제 일본이 이웃 나라니까 네, 네. 더 가볼 기회도 많고 네. 그런 선택 후회하진 않으시죠?
2: 네.
1: 네, 너무 잘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22살에 그 대학을 다니다가
2: 네.
1: 창업을 하는 건 또
2: 다른
1: 문제잖아요. 네. 용기도 필요하고
2: 네, 네.
1: 어떤 마음이셨나요?
2: 네.
1: 공부가 어려우셨나요?
2: 아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2: 그리고 막 교수님 대학원 가라고 막 부추기시고
1: 아우 픽 당하셨군요.
2: 네. 약간 그 파고드는 기질이 있으니까 네. 문학 쪽으로 조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 아, 일본 문학도 너무 매력 많겠더라고요. 네. 많더라고요.
2: 그래서 근데 이제 3학년까지 하고 휴학을 했어요.
1: 어...
2: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라고
1: 네.
2: 이제 생각을 하던 참에
1: 네.
2: 아까 그 저에게 삶의 3순위까지를 정해놓으면 좋다고 하시는 그 어른 또 만나게 된 거예요.
1: 어...
2: 우연히 그냥 그래가지고 또 너 휴학하고 뭐 할 계획이 있냐라고 하셔서 어 저 뭐 딱히 큰 계획은 없다. 근데 이제 이대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뭔가 좀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휴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바느질 해서 작업실 차리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왜 꼭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래도 어디든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창업 비용을 마련을 한 후에 시작을 하려고요 라고 했더니
1: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게 맞죠.
2: 아,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내가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면 쓰려고
1: 뭐야 이분 뭐 하시는 분이죠?
2: 아, 네 쓰려고 네. 모아둔 돈이 있다.
1: 네.
2: 근데 그것을 너에게 네가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하면은 내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좀 충격적인 제안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 저에게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 뭔가 자신이 없냐 지금 하면은 잘할 자신이 없냐라고 하셔서
1: 네.
2: 저는 지금 해도 잘할 자신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가게를 연다는 건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전 졸업도 안 했고 아직.
1: 맞아요.
2: 그래서 3일만 생각할 시간 달라 하고 제가 그때 오랫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하고도 뭐 상의하고 주변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1: 약간 이분들 진짜 뭐 다 짠 분들이 아니죠.
2: 약간 트루먼 쇼처럼.
1: 네, 트루먼 쇼처럼 무슨. 네네.
2: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또 서로는.
1: 그러니까요. 야 우리 다. 슬기 공방 차리게 다 지금 짜 이렇게 한 것처럼 마치 한 것처럼
2: 시작하게 해보자
1: 네네.
2: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1: 네네.
2: 그랬는데 그 사장님도 너 가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잘 응대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했더니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1: 와.
2: 너무 사기 같죠 이 얘기가.
1: 야, 어떤 귀인이 이렇게.
2: 네, 그분은 이제
1: 음악으로 치면 뮤즈세요.
2: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엔 바느질이라는 거를 매개로 내가 따뜻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가게를 통해서라는 거를 그때 딱 이렇게 느끼고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1: 야,
2: 네.
1: 3일 만에.
2: 네, 3일 만에.
1: 네. 뭐 갑신정변도 3일.
2: 네,
1: 그런가. 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차리게 되신 곳이 한옥마을 인근이셨군요.
2: 네, 네.
1: 그 장소를 택한 이유도 궁금해요.
2: 거기도 정말 또 이상한데
1: 네.
2: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대모님한테
1: 네.
2: 저희 엄마랑 친구이셔서 뭐 이런 슬기가 이런 가게 좀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옛날에 뭐 한옥마을에서 살았었는데 아는 데 있어? 라고 하셨어요.
1: 네.
2: 그랬더니 정말 옛날에 알던 어떤 분한테 엄청 오랜만에 전화를 거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혹시 가게 거기 자리 나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1: 마침이요?
2: 네. 그래서 지금 와봐도 된다고.
1: 지금 또 당장?
2: 거예요. 네.
1: 이야, 이거 진짜 너무 트루먼쇼 같은데요?
2: 그렇죠.
1: 네네.
2: 그래서 그날 비가 정말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1: 네.
2: 아, 오늘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좀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원하는 거를 좀 원하는 바가 명확해야지 이거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는데 그랬는데 아, 그래도 뭐 샛불도 당김에 뺀다고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갔어요, 또. 비가 막 퍼붓는 날에 갔는데 그 자리가 제가 너무 그 오래된 건물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놨던 그 가게인 거예요.
1: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2: 네.
1: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던
2: 네, 비어 있는
1: 곳이었던 거잖아요.
2: 곳이었지만 네.
1: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놨던.
2: 네, 그렇죠.
1: 이거 무슨 운명이죠, 이게?
2: 그렇죠. 근데 또 심지어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1: 네.
2: 가게를 차리면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고 이런 가구 배치여서 이렇게 동선이 되어서
1: 나오면 좋겠고.
2: 사람들이 구경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림이.
1: 네.
2: 근데 너무 그 그림에 딱 맞는 구조인 거예요.
1: 야, 이거 지금 네. 방송이라고 지금
2: 아유, 아니에요.
1: 만드신 말 아니죠?
2: 아, 네네.
1: 전 진짜로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유. 그걸 또 그리셨던 것도 저는 슬기 씨가 너무 지금 신기하고요.
2: 네네.
1: 그 장면을.
2: 네.
1: 야,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셨나요?
2: 그거는 지금 네.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1: 네네네네.
2: 안 나는데 거의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했거나 그날 했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계약하고 아빠를 감자탕집으로 불러내서 나중에
1: 네.
2: 며칠 후에 아빠 내가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말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가게를 계약했다. 그랬더니 아,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아, 내가 원래 가게 하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뭐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약간 한국의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혼내거나 이렇게
1: 네.
2: 그러실 것 같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아빠가 아, 그래? 그럼 너 계획이 있어? 계획을 말해봐.
1: 바로요?
2: 네.
1: 네, 그랬어. 야, 역시
2: 네.
1: 네, 그분의 그 아버지시군요.
2: 네, 네.
1: 네네.
2: 그래가지고 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뭐 2년 동안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가 잘 꾸려나가면은 뭐 계속 하는 건데 만약에 2년 동안 하는 동안 그때 월세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월세 30만 원어치도 못 판다. 그러면은 난 아직 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세를 내겠다. 월 공과금과 세를 내겠다 내가. 그런 각오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1: 쿨하게
2: 아, 뭐.
1: 너무 쿨하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질 지경이에요.
2: 아, 그래요? 너무
1: 네네. 네.
2: 네. 네. 가족이 좀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1: 네. 전반적으로 좀 이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멋지다라고 하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2: 네,
1: 네.
2: 좀 희한하죠.
1: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또 응원,
2: 네.
1: 어머니는 뭐라고, 그 어차피 소개하신 분이니까,
2: 왜 그거 네. 같이 갔으니까.
1: 네, 아무튼 이 가족 참 신기한 네. 가족인데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
2: 네, 네.
1: 보기 좋네요. 그래도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첫 오픈을 하셨겠잖아요.
2: 네,
1: 첫 작품도 궁금하고 첫 오픈 날도 기억하시나요?
2: 네. 원래는 제가 정해놓은 오픈 일이, 정식 오픈 일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물건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채워놔야 되는 거였어요.
1: 그렇겠죠, 아무래도.
2: 네. 그래서 네. 인테리어가 끝나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1: 네.
2: 그냥 문이 어쨌든 열려있기는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아직 저희 문 안 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네. 저는 가게를, 이 가게는 공식적으로 뭐랄까 아직 오픈 전이에요가 그쵸. 아니라 가게 아직 가게 안 해요 이거였어요. 가게가 아니에요.
1: 뭐 가오픈도 나는, 아닌 거지.
2: 가오픈도 아니에요. 네네. 가게를 준비 중이었던 거니까. 근데 그분이 보기엔 이미 뭔가 운영 중인 가게였던 거예요.
1: 그분이 봤을 때.
2: 네.
1: 네.
2: 그래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그냥 어 그럼 보시라고. 근데 또 여행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구경하지 못하면은 또 언제
1: 올지 네, 장담할 수 없는.
2: 평생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런 거죠.
2: 그래서 아 그럼 구경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정식으로 여기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연계 아니라서 뭔가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 모양새가.
1: 네네. 양해 바란다.
2: 네,
1: 네. 보는 건 허락해도.
2: 보셔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말이었냐고. 자기는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됐다고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아 괜찮다. 보시라 했어요. 그래서 네. 보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제가 만드는 열쇠집이 있어요. 마트로시카 모양의 네. 그 머리 위에 새가 달려있는 그 열쇠를 안으로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열쇠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냐고 또.
1: 네네.
2: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 근데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좀 아, 막 이랬더니 아 근데 제가 전주를 다시 올지 모르고 이거를
1: 오히려 사겠다고 설득을 하는
2: 네,
1: 상황이
2: 네,
1: 됐어.
2: 제발 이제 팔아달라. 네. 저희 할머니한테 꼭 선물을 하고 싶다. 제가 또 할머니 얘기는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1: 그렇죠.
2: 어떻게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면은 어떻게 드려야죠.
1: 네.
2: 그래서 아 할머니요. 네. 아 그러면은 네네 제가 어떻게 지금 좀 잠깐 기다려주시면 빨리 포장을 해드릴게요 하고 네. 막 진짜 손이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포장을 네네. 하는데 막 그러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판매를 했었죠.
1: 그 오픈도 하기 전에.
2: 네, 네. 그렇죠. 그게 첫 손님이었어요.
1: 뭐 카드 포스기 이런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었겠죠.
2: 근데 다행히 해놨어요. 와, 카드기를.
1: 야 너무 잘하셨다 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처음 하셨군요.
2: 네.
1: 그거 아직도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2: 그래서 그 종류가 근데 네.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작은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1: 맞아요.
2: 좀 막 이렇게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싸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품목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중간에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단골 손님들이 엄청 항의를 해서 무슨 소리냐 얘는 시그니처다. 무조건 얘는 바늘소녀 공작수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1: 아, 그럼 진짜 그 완전 스테디 품목이 됐네요. 아, 궁금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기대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요. 예,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저한테 준비해주신 노래들도 있어요.
2: 네,
1: 한 곡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2: 저는 이영훈
1: 네. 노래는. 우리 내일도 네. 네, 그 곡 들려드리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 수상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상하신 분입니다. 예,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그 공방 오픈 스토리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네, 그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나눠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기록의 가치도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슬기님의 시작, 바늘소녀의 시작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네. 앞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멋진 손님도 만나고 귀인도 만나시고 그런 시작을 어찌보면 되게 순탄하다로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순탄하죠.
1: 네. 그렇게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네. 배가 밀려가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의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 있었죠. 네. 그 순탄하지 않은 시간이. 그 처음에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적자가 난 적은 없었어요.
1: 그거 진짜 대단한 네. 거예요.
2: 그때가 이제 2011년이었어서 한옥마을이 이제 서서히 관광객들이 네, 많아지던 늘어나던 시기였던 시절이었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았어요, 가게가. 그래서 계속 그냥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주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2010년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월세가 비싸지고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씩 쫓겨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이 제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파셔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1: 있겠었겠죠.
2: 네, 있었고 그래서

0: 그걸로 뭔가 다툼을 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다른 이사할 곳을 알아보다가 이제 지금의 자리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2010년 말이었으니까 한옥마을 주변에 이제 다른 동네를 조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서 첫 번째로 봤던 게또 지금의 자리예요. 네. 그랬어가지고 복덕방 있잖아요. 부동산 말고.
1: 네.
0: 복덕방
1: 복덕방.
0: 할아버지한테
1: 네.
0: 제가 이제 예산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요 근처 다른 동네에 있냐라고 했더니 하나가 있기는 한데 젊은 사람은 거기 안 좋아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네.
0: 왜요 왜요 이랬더니 거기 너무 낡았다고 오래된 한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낡은 집 진짜 좋아해요. 보여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갔어요.
1: 네.
0: 그랬는데 또 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 그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갔을 때.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뜯어말렸어요. 거기 무조건 망한다. 일단 유동인구가 없고 상권이랄 것도 없는 곳인데 네가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새로 다시 그냥 리셋이다 이거는.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
1: 찾아오기도 쉽지 않을 거다. 뭐
0: 네,
1: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그리고 거기 좀 무섭다. 주변 동네가. 안전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집을 산다는 거는 또 그런 임대차랑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또 돌아다녔는데, 다른 데 갔을 때는 다 뭔가 너무 저한테 그 공간들이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돌고 돌고 돌다가 몇 달을 돌다가 엄마 그나 거기 처음에 갔던데 한 번만 더 가보자. 나는 거기가 진짜 좋았어.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그러고 다시 갔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왜 좋은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지고 여기서 해보자라고 돼서 저희 아빠도 목수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빠도 보고 하면서 거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게 됐죠.
1: 거기서 그럼 지금 벌써 12년
0: 12년,
1: 된 거죠.
0: 네.
1: 야. 그러니까 저도 그 바늘소년 공작소가 거기 있는 걸 이제 지도상에도 보고
0: 네.
1: 뭐 지나가면서도 아 저쪽이야. 아, 어. 근데 쉽게 이렇게 찾아가기가
0: 어렵죠.
1: 어렵죠.
0: 네.
1: 근데 저 공간에서 이긴 시간을
0: 네.
1: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그
0: 네.
1: 공간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뚝심
0: 아,
1: 이게
0: 네네.
1: 진짜 되게 참신했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사학동에서 작업실을
0: 맞아요.
1: 구했어서 지냈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바늘소년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으니까요.
0: 네.
1: 예. 그리고 어떠셨어요? 그렇게 다 고쳐보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쩌면 그 한옥마을 상권에서 비껴낸 곳에 오셨는데.
0: 그렇죠. 이제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사장님, 여기 찾아오는 길이
1: 너무
0: 너무
1: 힘들어요.
0: 무서워요, 어려워요.
1: 무서워요.
0: 그리고 맨날 제가 손님 찾으러 나가고, 전화 오면. 근데 재밌는 게,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가 옛날부터 그 바느질하는 분들이 많은 골목이거든요.
1: 마침.
0: 네.
1: 아, 또이 역사적인 또 흐름이 또 많네요.
0: 또 있는데, 중간에.
1: 어떠냐?
0: 그 이제 거기를 공사를 하는 동안에 임시 작업실로 쓸 공간이 필요했어요.
1: 네.
0: 임시 작업실로 쓰려고 얻은 공간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시장에서 밤에 한번 길을 잃어가지고 시장 근처에서
1: 네.
0: 길을 잃어서 진짜 좁은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커튼이 살짝 열린 틈으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바느질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재봉틀 소리와 이렇게 은은하게 새어오는 불빛과 그 어두운 골목에서 그 모습, 풍경이.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생님 이제 얼굴은 안 나오게 가게 밖에서 또 찍었어요.
1: 그걸.
0: 네. 루비 한복이라는 곳인데
1: 네.
0: 그랬는데 이제 그 옆칸이었던 거예요.
1: 또 마침.
0: 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네.
1: 네. 야, 그 흐름이 또,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약간 계시를 받듯 큰 무슨 우주의
0: 네.
1: 존재가
0: 온
1: 좀
0: 우주가
1: 도와주는
0: 저를
1: 그런
0: 바느질을
1: 느낌?
0: 하게.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팬들이 또 관객, 손님들이 그렇게 완성에 자자했는데,
0: 네.
1: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셨어요?
0: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동네 어르신들이 네. 유일한 젊은 사람인 거죠, 제가.
1: 그렇죠, 갑자기.
0: 잘해주세요. 어. 그리고 저의 생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한옥마을에서 해야지 왜 여기로 왔냐. 여기 사람도 안 다니고 여기는 미래가 없다, 이 골목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랬는데 아니라고,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오래된 건물 풍경도 좋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안정감을 준다, 네. 편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저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말이죠.
0: 네.
1: 아, 이곳이 좋다니, 우리가 좋다니라고 읽혔을 거예요.
0: 저는 엄청 존경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몇십 년 동안 하신 그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아, 그냥 옛날부터 돈 벌려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한 거야, 자랑할 일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엔 다 장인인 거예요, 그 골목의 모든
1: 그쵸,
0: 분들이.
1: 그 오랜 시간을.
0: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고 너무 멋있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어르신들이 맨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헤맨다. 그러면
1: 알려주시고.
0: 어디 찾아 해가지고 네, 데리고 여기요, 여기 들어가.
1: 에스코트까지.
0: 네, 네. 안에까지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아,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점점 뭐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님, 처음에 사장님이 여기로 왔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여기 계속 오면서 보니까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우리가 요즘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그 외곽까지 다 가서 막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또 여행도 막 더 힘든 오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사실 공방은 더 가까이 있는 건데.
0: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닌데.
1: 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기존과 비교하기 를 너무 즐겨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워낙 접근성이 있었던 공간에서 어쩌면 낯선 공간으로 간
0: 그렇죠.
1: 거였으니까.
0: 그리고 정말 그 여기를 오기 위해서만 와야 하는 곳이니까
1: 네.
0: 그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더 예, 바늘소녀의 서사가 거기만의 또 이야기로
0: 네.
1: 싹 튀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왔을 올 만큼 가치 있는 곳.
0: 네, 그리고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오니까 저도 일할 때 어떤 무례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말들로 저한테 상처 주는 분들이 한옥마을에 있을 땐 진짜 많았는데.
1: 네, 뭐 또 여기 그런 2014년에 쓰셨던 글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0: 네.
1: 이때 초반에 여성 사장으로서 들었던 막 그런 어려운 또 고충들.
0: 집에 돈 많아서 뭐 이거 취미로 하냐 뭐 이런.
1: 네, 막 그런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도 여기 있었는데.
0: 네.
1: 아,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속된 말로 이제 진상 고객들을
0: 네,
1: 만날 수밖에 없는. 예, 네, 조금은 이렇게. 아, 그 정말 애정으로 그곳을 찾아오지 않는 호기심으로만
0: 그쵸, 그냥 지나가다가
1: 오는
0: 여기도
1: 분들.
0: 뭐가 있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걸러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관심도 없는 데를 한참 걸어와서 오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제가 만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지금 공간으로 와서.
1: 그러니까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제 그 접근성은 포기했지만
0: 네.
1: 더 매니악하고 더 이 공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0: 네.
1: 오는 장소가 된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둥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둥지.
0: 그곳이. 네. 왜냐하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저희 집보다 조금 높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한옥이 161년 됐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게 딱 안에 숨어 있어요. 밖에선 잘 보이지도 않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머무르고 싶어 하고 되게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정말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을 내가 또 일로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품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고 몇 년 뒤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15년이 흐르고 보니 정말 그런 공간이 돼서 약간 아지트 사랑방 이런 느낌이 돼서 정말로 뭐 제가 만든 거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도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머무르다가 가고 그냥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 큰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고 그렇게 됐어요. 네.
1: 아 진짜 저는 도시를 생각하거나 여행자의 마음으로 한번 전주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곡 작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보면 크고 멋있고 화려한 장소, 뭐 랜드마크 같은 네.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내 마음 둘 곳, 아, 전주하면 거길 찾아가야 돼.
0: 맞아요.
1: 예, 그렇게 그런 매력을 갖춘 곳은 드물더라고요. 네. 지역에.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아, 전주에 찾아가고 싶은 예,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너무 받고요. 그런 전주의 매력의 한 부분을 자극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검색에서 나왔던 그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데요.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더해주고 계세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 때문인지 또 그런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힘입어서 그 공간이 더 따뜻해졌던 것처럼 그 거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그 바로 남문사이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었나요?
0: 네.
1: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0: 뭐 여러 가지 중간에도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했었지만은 네.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이 저희 있는 골목뿐만 아니라 그 동네
1: 네.
0: 자체를 우리가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를 개별의 가게로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을로 인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
1: 네.
0: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끼리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맨날 사장님 가게 손님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대체로 한옥마을에서 뭐 갱리난길로 넘어가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풍남문에서 어디로 가는 사이
1: 뭐 남부시장에서 어디로 가는 사이
0: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앞에 문구점 사장님이 이거는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1: 네.
0: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이 딱 이렇게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당선이
1: 어떤 이름들이 또 있었나요 후보들 중에? 민망한 이름들이 있나
0: 아니요,
1: 보죠.
0: 풍남문에서 풍동 댕동
1: 아, 뭐 그런 식으로
0: 네, 그런 식으로
1: 동 이름으로
0: 네, 네. 뭐 방송에서 굳이 네, 언급하지 네. 않아도 네, 되는 네, 네, 네.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제일 뭔가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겠다 해서
1: 네네.
0: 정하게 된 거였어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문사이길이라고 하는 이름 명명을 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 유효한데 네. 그런 이름에 대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0: 아, 뭐 주변
1: 원주민분들은
0: 아, 네. 원주민분들은 네. 그냥 저희가 뭘 하든지
1: 그냥 서포터의 마음으로
0: 그냥 뭐 지도 만들었어요 이러면 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그냥 다 지지, 응원.
1: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게를 뭐 차리고 하는 거는 뭐 이 뭐랄까 한 사람의 뭐 공예가로서 한 네. 사람의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0: 네.
1: 그 공간이 있는 거리의 이름을 명명하는 일은 이제는 어쩌면 그 기획자의 또 영역으로 또 확장이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창작 활동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데 네. 이제는 그 장소의 이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걸 확장해 가고 싶으신가요?
0: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그래도 알려졌거든요.
1: 좋으세요?
0: 네.
1: 알려지고 있어서.
0: 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동네에 어떤 삼거리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지도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가게들의 새로운 소식을 또 막 거기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붙여놓거든요.
1: 네.
0: 자유롭게.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걸 보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뭐 책방만 보고 가고 뭐 문구점만 보고 가고 공방만 보고 가고 이랬다면 이 동네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딱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점점 더 크게 판을 벌려서 재밌게 놀아야죠.
1: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동네로 남지 않을 수 있잖아요.
0: 네. 아, 너무 상업화돼서요?
1: 네.
0: 그런 일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런 걱정 없으세요?
0: 네. 왜냐하면 너무 건물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
1: 네. 네.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또 어떤 가치들은 유지하되
0: 네.
1: 그 공간이 조금 더 활력적인
0: 공간을 그렇죠.
1: 상상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전주에서 그 한옥마을만 딱 첫손에 꼽지 않고 네. 더 다양한 곳이 우리 여행자들에게도 또 우리 네. 시민들에게도 생길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거기 또 그런 공간들에서 이제 꿈꾸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2024년 보니까 공간 리허설과 함께 전주사라? 라고 한 기획전도 여셨다고요?
0: 네. 그것도 뭐 설이라는 친구랑
1: 네. 나오신 네. 바 있으셨는데
0: 2주 전에 나왔죠. 네네. 네. 그랬고 같이 우리 둘 다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를 기록하는 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전시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 전시 제목 뭐라고 하지? 하다가 너 어디 살아? 어? 난 전주 살아. 이렇게 해서 전주사라가 된 거였어요. 네.
1: 아, 제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음악이라도 찬조했을 텐데 네. 네,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면 네. 네, 저도 전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네. 언제든 동참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전주에서 이 반열소녀의 활동들이 이어왔는데 네. 뭐 다른 곳에서 활동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0: 다른 지역이요?
1: 네.
0: 저는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만큼 전주에 대한 애정과 애틋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바늘소녀에게 전주는 어떤 곳이세요?
0: 저도 고향이 전주가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인천이 고향이고 하지만 전주에서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전주가 오히려 저한테는 어떤 고향이고 품안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행 오시는 분들도 어떤 전주의 따뜻함, 편안함, 다정함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주에 온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한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1: 그렇다면 이미 그 꿈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0: 열심히 해야죠.
1: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바늘소녀 공작소 또는 윤슬기의 네. 꿈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더 확장된 꿈. 아까도 뭐 공간에 대한 구조까지도 상상하실 정도의 풍부한 상상력과 네, 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계획들도 좀 나눠주시죠.
0: 있습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부터 인터뷰할 때 쭉 말한 것인데요.
1: 네.
0: 저는 그 동네를 실버타운으로
1: 실버타운이요?
0: 실버타운. 네. 근데 뭔가 엄청 뭐 쾌적하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정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그 골목에 지금 모여들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이를 먹고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재밌게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0: 계속 살고 계속 놀고 싶다.
1: 네. 네. 그러니까 안 질리세요? 그 네. 공간이 그렇게 그 남문사일길과 그 동네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0: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은 네. 그 안을 채우는 거는 되게 유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루할 때는 없어요. 네. 매일 새로운 거죠, 그냥. 공간만 같을 뿐이고.
1: 네. 네. 그런 새로움을 계속 느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지역에서 사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얘기할 때. 막
0: 지루하고.
1: 뭐 지루하고, 할 거 없고, 뭐 놀 거 없어.
0: 고여
1: 뭐
0: 있다.
1: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셨으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지역이 그렇다고? 그렇게도 느끼는 사람이 있네?
0: 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재미있을 것을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벌여서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네.
1: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이 더 많은 분들이 또 그 결에 맞는 분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0: 네.
1: 저도 그 한재 일조할 수 있다면
0: 네,
1: 음악으로
0: 네, 네. 네,
1: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또 함께 또 해보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덧 저희도 방송이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곡 곡은 내일이라는 곡을 준비를 네. 하셨는데요. 이 곡에 앞서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는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0: 네.
1: 분들께 저희 카메라 있거든요. 보시면
0: 어느
1: 됩니다.
0: 쪽 카메라
1: 네, 지금 한번 봐드릴게요.
0: 네.
1: 카메라 보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또는
0: 네.
1: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전주에서 놀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놀거리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재밌게 만들어서 놀 수 있는 판을 깔아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놀고 싶으시면 남문사이길로 와주세요.
1: 끝까지 남문사이길 홍보를 하셨는데요. 또 많은 귀인 분들도 만나셨고 부모님의 역할 또 함께 처음 시작하셨던 동생분도 생각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셨던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슬기님과 이렇게 만난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지역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았어도 이렇게 활동해 오셨던 얘기들을 직접 만날 기회들은 흔치 않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눠주셔서 또 이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코너를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이 관심 갖지 않았던 골목들을 바늘과 실을 통해서 엮어내고 또 매듭 짓고 또는 우리의 삶의 그빈 공간들을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바늘소녀 윤슬기님과 만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는 저희의 그 구호가 있습니다. 통과 의례 같은 건데요. 전주에 오면 제가 외치면 윤슬기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저희 방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네,
0: 됐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에 오면!
0: 윤슬기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슬기님과 함께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슬기님의 신청곡, 박성일과 장들기가 함께 부른 내일 띄워드리면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안나 라페의 이야기입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책 밝은 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어제 모르는 남자를 따라 일본군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세상을 또 살고 싶어서 개성으로 왔지만 증조모는 증조부와의 결혼을 해 살면서도 백정이었다는 이유로 멸시와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오늘은 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맡아 볼 수 없는 흰쌀밥이 바닥에 흩뿌려진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러워진 밥을 쓸어담아 비료통에 넣었다. 다 된 밥을 사발에 덜고 그녀는 방으로 갔다. 증조부는 그녀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공기에 매운 기운이 퍼져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도 밥 먹듯이 경험할 순간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화를 내고 그 의중을 살펴야 하는 순간. 새밥을 해왔습니다. 반찬이랑 드시라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다. 그녀도 같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밥을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체념이라는 걸 배웠다. 발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걸 남편에게 말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피가 배어든 버선발을 뻔히 보고서도 아프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어쩌다 밥을 쏟았는지 복근의 아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는지 물어주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남편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일말에 관심조차 없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걸까? 그것이 그녀 평생의 의문이었다. 허영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순교자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가진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려 천주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감화를 받았다. 그는 증조모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했다. 너를 구하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결과로 그는 평생을 억울함과 우라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날 때만 해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그는 평생을 몰랐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손해에도 예민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 자신은 부모를 떠날 만큼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충동일 뿐이었다고. 떠나고 싶은 충동,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그녀가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개성으로 오고 나서 그는 향수병에 시달렸다. 형과 누나들도 보고 싶고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두고 온 벗들도 생각났다. 건너 들어올 때 꿈처럼 느껴지던 개성의 거리도 온통 시끄럽고 번잡스러울 뿐 마음을 둘 장소가 아니었다. 겨우 얻은 새빵도 가축우리처럼 느껴졌다. 버젓한 마당과 우물이 있는 고향집이 그리워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깼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면 여전히 그 집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자신이 잃은 그만큼을 아내는 보상해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여자가 저렇게 뻣뻣하지? 그는 생각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과 달리 당당하고 강인한 그녀를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남편으로서의 일말의 권위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예감했고 아내가 속으로 자신을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왜 그만큼의 대접을 안 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거지? 그는 의아했고 아내에게 속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양면이었던 것처럼 굴었다. 백정인 주제의 말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내를 그렇게 바라봤다. 본데 없이 자라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늘 고개를 빳빳이 드는 모습에 그는 옅은 노여움을 느꼈다. 그런 일로 노여워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증조할머니는 세비 아주머니를 언제 만난 거예요? 엄마가 19살 때였어. 나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때 세비 아저씨랑 세비 아주머니도 개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 세비 아저씨네가 그 무렵 일본인에게 고리대금으로 저당잡혔던 땅을 거의 다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막내인 세비 아저씨가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가 없었다. 증조문은 개성에 도착한 세비 아저씨 내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세비 아저씨는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었고 추위에 지쳐서 떨고 있었다. 참새처럼 작은 세비 아주머니는 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눈가가 어두운 데다 입술은 부르터서 피딱지가 안 잡고 입가에 흰 버짐이 피어 있었다. 증조모 눈에 세비 아주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누가 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지레 겁을 먹은 듯 보였다. 그때 증조모 마음에서 불이 일었다. 증조모에게는 평생의 은인인 세비 아저씨가 땅을 빼앗기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개성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슬픔을 넘어서 화가 나는 일이었다. 오래 굶은 태가 나는 얼굴에 추운 겨울인데 옷은 왜 그렇게 얇게 입은 것인지. 증조문은 그 모습을 보고 부엌에서 삶은 고구마를 가져와 그들에게 건넸다. 세비 아저씨는 예의를 차리느라고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세비 아주머니는 태똘에 앉아서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구마를 쥔 작은 손이 꼭 노파 손 같았다. 증조모가 처음 세비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는 표정이 없었다. 그들은 증조모가 새들어 살던 집에서 5분 거리에 방을 하나 얻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오래 굶은 데다 긴장한 상태로 기차에서 오래 시달린 탓에 며칠을 누워 알았다. 세비 아저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동안 증조모는 죽을 끓여서 세비 아주머니에게로 갔다. 찬장에 먹을 것들을 넣어두고 적당히 식어서 먹기 좋게 된 죽과 김치를 세비 아주머니에게 먹였다. 맛이 좋아요. 그 말을 하며 웃는 세비 아주머니를 보고 증조문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8살이라고 해도 또래보다 작고 어려 보이는 이런 아이가 겪는 고생이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지금 자기를 보며 미소 짓는 저 얼굴이 자신을 거부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변할 미래가 보여서였다. 언제 거부당할지 모르는 채 그때를 기다리는 건 지겹고 비참한 일이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선수 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세비는 아실까? 뭐를요? 내 아바이가 백정이었단기요. 세비 아주머니는 그녀를 멀뚱히 쳐다봤다.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 아줌마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바이 돌아가시고 혼자 밥벌어 어마이 모시고 살았다고 들어 알았댔어요.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히고서 천진한 얼굴로 세비 아주머니가 말했다. 고생 많았댔어요, 아줌마이. 고생 많았댔어요. 증조모는 그렇게 말하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참으며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맛이 좋아요, 아줌마이. 세비 아주머니가 그런 증조모를 보고 말했다. 자기가 한 밥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준 사람도 증조모에게는 세비 아주머니가 처음이었다. 증조모는 그 아이 같은 얼굴을 오래 보고 있기가 어려웠다. 증조모의 마음이 세비 아주머니에게로 기울어서 그곳으로 기쁨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모두 흘러갈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게 기운 마음으로 뒤뚱거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도 세비 아주머니를 잃을까봐 덜컥 겁이 났다. 언젠가 세비 아주머니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 마을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얼어붙은 얼굴로 자신에게 실망했다며 등을 돌린다면 숨쉬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사람들은 원래 이래. 고조모가 증조모의 마음속에서 말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 오마이, 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증조모는 생각했다. 나는 세비한테 기대하는 게야. 언젠가부터 증조모는 마음속으로 고조모와 이야기를 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소리내어 고조모에게 말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던 때였다. 세비도 사람이라. 개하라고 뭐에 다를 게 있나. 내는 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 말이 승한 사람 무조건 믿지 말라. 고조모가 말했다. 말 때문이 아니야, 오마이. 세비는 달라. 증조모가 답했다. 세비 아저씨는 군복을 염색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증조부 당숙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고된 일이었지만 부부가 그럭저럭 먹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다. 연줄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그해 홍수가 심하게 나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당장의 일을 구하러 개성으로 몰려왔던 터였다. 농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떡의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방앗간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증조모도 증조부를 따라 방앗간 일을 다녔다. 내도 자리가 없나? 세비 아주머니가 증조모에게 물었다. 뭐든 할 수 있다. 손이 아물어서 떡도 잘 빚고. 너는 우선 더 먹고 살을 찌우라, 세비야. 증조모 눈에 세비 아주머니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뼈대가 새처럼 가늘어서 팔짱을 끼면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 같았다. 돌뿌리도 없는데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엎어지기를 잘했고 밥을 먹고 나면 늘 꾸벅꾸벅 졸았다. 기운도 없으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대? 내가 이래봬도 손이 빨라서 고추도 빨리 따고 밭도 빠르게 메고 뭐든 척척이었다. 거짓말도 잘한다. 아니다. 진짜다. 한 1년 쭉 못 먹었더니 마 몸이 약골이 된 게야. 영 이상하게 돼서. 예전엔 안 이랬다, 삼촌아. 뭐라고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증조모는
목이 메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고생도 잠깐이었댔다. 여기 와서 잘 먹자네. 세비야, 응? 내가 너 밥 굶을 일 없게 할게야. 너 이제 다신 밥 안 굶는다. 방앗간에 내 이야기 해놓을 테니 넌 네 몸이나 잘 보아라. 걱정 마라. 세비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였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컵에 남은 유자차를 마저 마셨다. 너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꿈을 꿨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주무르면서 말을 이었다. 방에 한기가 들어서 마른 기침을 하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더라. 증조 할머니가요? 그 사진을 찍은 시절의 엄마였어. 그러더니 영호가 노래 감기 들었나 손 좀 내한테 줘보라 기러는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손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손이 차가웠어. 너무 추워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도 파카를 입고 장갑 끼고 그래도 춥다 춥다 그랬어. 손발이 얼음장이었지. 그런데 꿈에서 손 좀 내한테 줘보라우.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세상에 엄마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가 없는 거야. 꿈 같지 않았겠어요. 그랬어. 할머니는 나를 보고 미소 짓더니 말을 이었다. 그랬어. 정말.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오늘 밝은 밤 최은영 작가의 책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듣고 계신지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다음 달 9월부터는요, 배낭녀가 매주 화요일 밤 9시 1회 방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고요. 오늘 밤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깨졌어 바빴어 문자를 이제 봤어 난 늦었어 연락할게 이따 일 끝난 거 봐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사람의 뼈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과 건강, 성공과 장수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근심거리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심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시현미의 첫정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방, 정하나 총각씨, 김미성, 먼 훗날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원사 미륵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는 여산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 흥덕왕 6년 831년에 진감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수십 동의 건물이 있는 대사찰로 법당사라 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 훼손되어 폐사가 되었습니다. 조선 선조 연간에 남원 부사가 부임하는 도중 이곳에서 두고 가게 되었는데 꿈에 석불이 나타나 무엇인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상히 여겨 다음날 그 자리를 파보니 성년대와 미륵불상 및 5층 석탑이 나오므로 법당을 중창하고 남원사라 하였다 합니다. 경내에는 미륵전과 종각, 묘사가 있으며 조선시대 건물로 단아한 모습이 일반 가옥의 참여와 흡사합니다. 미륵전은 말세에 나타나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모두 구제한다는 미륵불을 모신 정각입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8호 남원사 미륵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진국이 미워도 다시 한번 초승우 보고 싶다 친구야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진현 씨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후문이 아닌 것 정문 인사드립니다. 자, 소리문화 콘텐츠 쇼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우리 소리문화 콘텐츠 쇼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정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네.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정문 씨.
1: 네.
0: 그 노래를 하시면서 네. 또 곡도 쓰고 또 만들고 계시는데
1: 네, 네.
0: 어떤 게 더 힘든 건가요?
1: 제일 힘든 게 네. 그 가수를 지목을 했을 때 네. 지명을 했을 때 그
0: 네.
1: 가수의 목소리에 맞춰서 네. 곡을 붙이게 되니까 그게 좀 어렵고
0: 네.
1: 또 제가 가사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
0: 네.
1: 그럴 때 이제 좀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미 곡은 나왔는데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0: 아, 네. 노래보다도 곡이 나왔는데
1: 그렇죠.
0: 수정하는 부분에 좀 힘든가 봐요.
1: 예, 예, 예.
0: 대부분 남자 여성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분 하면 좀 까다로운 네. 게 있나요?
1: 뭐 까다롭죠.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이 우리 트로트
0: 네.
1: 시대잖아요. 지금
0: 네네.
1: 한때는 뭐 방송에서도 막 제재를 해서 트로트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0: 네.
1: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어떤 경연 대회가 있어가지고
0: 네.
1: 트로트를 굉장히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을 한번 받으러 와요. 오면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0: 네.
1: 내가 임의대로 한 것은 좋으면서도 이게 뭔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0: 네.
1: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중간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0: 네.
1: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0: 네.
1: 아무것도 몰라요. 편곡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0: 대화가 안 돼.
1: 그러면 진짜 그때는 깝깝해요.
0: 네.
1: 그런다고 혹은 받고 싶어 해요.
0: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가요?
1: 그럴 때는 이제 또 한번 또 같이
0: 네.
1: 같이 내가 맞춰보고 어떤 게 좋은가 가사 하나 하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조금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수정을 하거든요.
0: 네.
1: 해 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 제 고집대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0: 정말 힘드시겠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1: 아,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0: 네.
1: 전에는 이제 어떤 가요제가 있으면
0: 네.
1: 저한테 와서 레슨도 받고 가서 상도 타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전부 자기들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레슨 안 받아.
0: 아, 본인들이.
1: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0: 와.
1: 그러더라고.
0: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1: 그래서 시대가 아마 어쩐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어떤 왜 바뀌었는지.
0: 네.
1: 근데 누가 잘한다 하니까
0: 네.
1: 정말로 잘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겠지요.
0: 와. 아니 그러면 저기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곡만 주면 알아서 그냥 부른다 하니까.
1: 그냥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까다로워.
0: 더 까다로워요?
1: 예. 까다로워요.
0: 아, 그래요?
1: 이야,
0: 아니, 내 순도 안 받으면서 까다롭게 부르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1: 그러니까 내가 어쩌란 말이오, 있잖아요.
0: 어쩌란 말이오?
1: 아, 그것도 만들어줬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 다 나와 있어요.
0: 아, 여기. 노래도요?
1: 여기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반주기에.
0: 아, 그래요? 어쩌란 말이오?
1: 네.
0: 참, 진짜 어쩌란 말이오. 와,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무당이 된 건가요?
1: 이제 선무당이 된 거죠. 사실은.
0: 아,
1: 왜냐하면 가요제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
0: 네.
1: 내가 듣기는 아닌데 자기네들 듣기는 그 있는 데서 입서비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입서비스로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아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이제 이런 식이지.
0: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1: 아,
0: 이거예요? 와. 예. 그 정문 씨는 노래를 하시면서 곡도 만들고
1: 네.
0: 또 정말 봉사를 정말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1: 네.
0: 그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이거 진짜 제가 어렵게 접한 소문이거든요.
1: 네, 네.
0: 그 회원들 분들이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해요.
1: 아,
0: 근데 예. 네, 근데 그 칭찬이 받기 쉽지 않거든요. 원래 단체를 이끌면.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회원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0: 오.
1: 자, 내 회원들은 내 친 뭐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은
0: 네.
1: 그래도 우리 JM 트롯 가요 봉사에 그러면 그냥
0: 네.
1: JM 가족이라고 제가 항상 칭을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 JM 가족님.
0: 네.
1: 뭐 그동안 잘 계셨어요? 왜 요즘 뜸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가족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두터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0: 예. 네. 그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1: 네네.
0: 이렇게 자기 단체장을 칭찬하기가 물론 입 서비스로 이렇게 몇 번 하는 거하고 또 진실되게 하는 거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뭐 찰밥도 뭐 네네.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아. 또 먹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주시나 봐요.
1: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예. 가수들이 우리 집 와서 가수들 밥 안 먹은 가수들이 없어요. 오. 행사 갔다 오다가 그냥 쳐들어가요. 애고도 없이. 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시장 가까운 데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도 앉혀놓고 시장 바다가 금방 똑딱해요. 네. 음식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0: 아, 사모님이 워낙 또 음식 솜씨가 네네. 또 일각인 있군요.
1: 이게 전라북도 네. 저기 부안군 줄포면에 아, 원래 고향이에요.
0: 바닷가 옆에. 네. 오, 와 진짜 바닷가 옆에는 또 젓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맛있잖아요. 와 음식을. 네.
1: 근데 아. 저는 원래가 네. 적국는 김치는 내가 원래 안 먹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날더러 해남놈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오. 원래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도 바다가 있잖아요. 네. 생선들이 있고요. 그러니 상에, 밥상에 젓갈이 네. 올라오면 저는 그 상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이제 그냥 먹어야지 안 먹으면 쫓겨나는데.
0: 그냥 어떻게 적응이 된 거예요?
1: 근데 조금을 넣죠. 네.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오. 냄새가 안 나게. 제가 좀 식성이 까다로워요, 사실은.
0: 아, 그래요? 네. 아니,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또 나름대로 까다로우셨네요.
1: 못 먹는 게 많으니까.
0: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걸 즐기시는 거예요?
1: 저는 그 원래 그 육식하고 야채를 아, 좋아해요.
0: 육식을
1: 생선
0: 좋아하시는구나.
1: 종류를 좋아해야 되는데 네.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0: 희한하네요. 고향이 네. 해남이라면서.
1: 네, 네. 그러니까 해남놈이 아니래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요. 아.
0: 해남은 그 물에 빠진 고기 말고도 뭐 있어요? 육지에 있는 거는?
1: 육지에 있는 거, 그 해남도?
0: 예. 네, 다 있어요?
1: 또 닭고기가 유명해요.
0: 아, 닭이요? 왜
1: 닭은 육회를 해 먹어요, 육회.
0: 와, 그래요? 네,
1: 그 집에 가면 참 그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네. 정말 맛있어요. 저도 원래 날 것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 가면은 닭가슴살 그걸 육회로 나와요. 와. 엄청 연하고 부드럽고 좋아요. 먹어보시면 네. 다음에 또 가실 겁니다. 아, 언제 한번 네. 제가 네. 그쪽에 한번 네. 가서 대접하겠습니다.
0: 내가 지금 나이가 대접을 하는 나이는?
1: 아니요. 그것은 뭐, 아니 윗사람이라고 네. 뭐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랫사람이 네. 대접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0: 네. 그만큼 음식이 좋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소개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1: 네, 네, 네.
0: 아, 해남에 가면 꼭 그 기억해야겠네요.
1: 네.
0: 와, 또 다 처음 들어봐요.
1: 다 코스 요리 하면은 그 나와요.
0: 아, 해남에?
1: 네네.
0: 아, 그러시구나. 나는 또 해남에 계시니까 바다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예?
1: 전혀 안 먹고 자랐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주로 그럼 해남에 바다로 가신 게 아니고 거의 뭐 섬 이렇게 산에서 많이 노르셨어요?
1: 우리는 이제 산 쪽이죠. 대흥사 쪽이니까.
0: 아.
1: 삼산면은 바다가 없어요. 삼산면도 아. 현산면이나 이제 뭐 화산면 뭐 저 어디야 화원면 이런 데가 다 바다고.
0: 아 그럼 한참 가야나 봐요.
1: 그렇죠. 한참 나가요.
0: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1: 한 4-50분?
0: 아 굉장히 멀네요. 네,
1: 4-50분 나가야 돼요.
0: 와 그럼 쉽지가 않네. 큰맘 먹어야겠네요.
1: 그렇죠.
0: 와 그러시구나. 그 정문 씨가 그 저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어때요? 그 위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또 직접 이쪽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곡도 쓰시면서 이렇게 또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니까 어때요? 이 상황이.
1: 사실은 제가 그 지금 익산에 내려온 지가 네. 이제 한 12년째 이제 접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와가지고 굉장히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텃세가.
0: 아.
1: 익산이란 곳이 원래 그 좀 조폭들도 한 네 개 파가 있고.
0: 네.
1: 근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네. 그냥 일반인들, 우리 후배들.
0: 네.
1: 이제 그 삐약삐약 하는 후배들이 나를 잡으려고, 누르려고. 네. 서울에서 왔다고, 외주에서 왔다고. 네. 막 그래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0: 와.
1: 그러고 행사도 안 주고. 내가 연예회 가입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연예회는 딱 탈퇴를 했습니다. 아. 하고 군산으로 들어갔어요. 군산.
0: 아.
1: 근데 군산에서는 잘 하거든요.
0: 오. 근데 어떻게 자리를 익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무슨 연구가 있었나요?
1: 예,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 예. 아버지가 그 내 추혈을 예. 해가지고 두 번을 쓰러지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원 뭐냐 중앙대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고 또 했는데
0: 네.
1: 자 요양차 알아보던 중에
0: 예.
1: 이 곰소에 저 곰소항에 2층 집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러면 저기로 가서 아버지 요양을 좀 시켜야겠다 하고 내려오게 된 게 자 그 군산에서 우리 지인 연예협회 지회장님께서 한 40년 지기 적이거든요 형 아우 형하고 하거든요.
0: 지금 현재 지회장님.
1: 예, 아니 예. 이제 그만두셨어요.
0: 예, 예, 예.
1: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야 네가 방송 활동을 하려면은 여기 곰소 하면은 이제 안 돼.
0: 네.
1: 그러니까 너는 교통이 좋은데 익산으로 가라.
0: 네.
1: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털을 잡았는데.
0: 네.
1: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삿짐을 챙겨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아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니네들은 해라. 나는 그냥 듣고 내 귀로 귀가 왜 두 개니?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내고
0: 네.
1: 나는 내 할 일만 하란다 하고 이제 주저앉은 게 벌써 12년째 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마음고생을 좀 하셨군요.
1: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사실은 네. 마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이제 절실히 느꼈거든요.
0: 네.
1: 제가 콩팥에 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0: 네.
1: 스트레스로. 그래가지고 네. 다행히 초기니까 잘라내니까 깨끗합니다.
0: 와.
1: 그런 경우도 갔었어요.
0: 오, 정말 마음적으로
1: 네네.
0: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정문 씨의 곡 바람막이 들어보겠습니다.

0: 정문 씨의 곡 바람막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문 가수는 JM 트롯 봉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문 씨.
1: 네네.
0: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 악기 이런 걸 다 운반하시고 하려면은 남자도 많고 해야 하는데, 어때요? 이 악기 운반하고 또 뒤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1: 근데 이제 저기 제가 원래는 네. 제가 혼자 막 그냥 짐도 다 음향을 다 날렸어요. 왜냐하면 네. 가수도 아니고 이제 그냥 봉사 가수잖아요. 봉사 가수들도 어차피 우리 회원이니까 네. 데리고 이제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시간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제가 세팅하는 시간에 와야 되는데 네. 늦게 도착합니다. 시작할 때. 네. 그렇게 오니까 제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세팅도 다 해야 되고 테스트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하면 이제 가수라고 또 타이틀 걸으면
1: 그렇죠.
0: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노래를 하러 가게 되면 맞춰서 네. 가거든요. 사실 아, 봉사를 그래요? 많이 안 가보였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1: 근데 저는 원래 예. 원래 서울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항상 무조건 한 시간 전에는 가서 현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아. 교통이라는 것은 말, 그, 어쩔, 못하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차가 정체되면은 네. 시간 맞춰서 못 갈 때도 있잖아요.
0: 네, 어쩔 상황인지 모르니까.
1: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한 시간 전에는, 늦어도 한 시간 전에는 도착해 있어요. 그게 아. 습관이 돼 있어요.
0: 아. 결국은 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몸으로 다 내가 하고 또 그렇죠. 마무리까지 다 하고 그렇죠. 또 봉사까지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그래도 마음이 예. 일단은 내가 봉사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0: 예.
1: 제가 봉사하는 내 그 이제 봉사하러 가는 장소에서 너무 그냥 즐겁게 예. 놀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즐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사실. 예.
0: 남을 힘들었던 것도 그걸 보면서
1: 그렇지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
0: 네. 앞으로 그런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트롯이 지금 대세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앞으로 봉사 이게 흘러갈 것 같아요? 봉사가 굉장히 많은데.
1: 글쎄요. 그 특히 익산이라는 곳이요.
0: 네.
1: 이 제가 이제 그 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0: 네.
1: 현재 거기에 입회돼 있는 것만 해도 15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익산 시내에 한 집권 한 집이 이런 봉사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호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정치 쪽으로
0: 네.
1: 정치 쪽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네. 받아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한 150개가 있더라고 거기에 등록된 것만.
0: 와.
1: 나머지 또 있어요. 등록 안 된 것도. 네. 그러니까 익산 그 좁은 데서 그냥 그 한 군데 있다가 봉사단체 있다가 싸우고 나가. 나가면 차려 자기들이.
0: 오.
1: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0: 와.
1: 네.
0: 참.
1: 그러니까 회원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네. 다른데 한 군데 거기에 뭐 차렸단다 그러면 거기를 또 가봐요.
0: 아 궁금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 마음에 들면 거기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못 배우지요.
0: 네. 그냥 즐기러 가시는
1: 거죠. 그렇죠. 즐기러 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 단체를 하면서
0: 네.
1: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음주를 안 합니다. 음주 과무를 안 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놀고 먹고 노는데 마시고 노는데 그 단체가 있거든요.
0: 네, 네.
1: 저는 배움터잖아요.
0: 네.
1: 배움터이기 때문에.

0: 가리키기 때문에 배움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음주 문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뭐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안 주냐고. 오. 여기는 술 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 때만 유일하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에이 그러고 가. 가고 안 오고 또 그 에코라고 했잖아요. 에코.
1: 네.
0: 마이크는 에코.
1: 네.
0: 그런데 단란주점 얼마나 그 뭐 에코 많아요.
1: 네.
0: 벙벙벙벙벙 돼가지고 무슨 노래 막 자기들이 잘한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에코를 하고 리버브만 줍니다.
1: 네.
0: 리버브 주니까는 마이크가 빡빡하다고 또 막
1: 아, 응. 노예할 맛이 안 난다고.
0: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코도 좀 넣어주고, 뒷부분 넣어주고 이럽니다.
1: 아, 참, 진짜 까다롭네요.
0: 까다로워요.
1: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듣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속이 그냥 다 비워놓고 해야 돼요.
1: 와, 참. 그 어르신들이 참, 그렇다고서 뭐,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크게, 뭐, 어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노래만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0: 근데 사실은 네. 도움을 주신 분은 예. 그런 말이 없어요.
1: 아.
0: 근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참 까다롭게 하신 분들이 꼭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회원 간에도 원활하게 이렇게 가족이라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말 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가 내보내고 나면 또 하나가 또 와. 아. 그래가지고 어려워. 그러니까 남이 노래하면은 여기 스트레스 풀렸는데 뭐 노래가 틀렸니 말았니 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 지적질을 해.
1: 지적을 했다.
0: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와가지고 자기는 아직도 지적질을
0: 그렇죠, 하죠. 그렇죠.
1: 지적질.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0: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레슨실이가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앞에가 또 무대가 있어요.
1: 예.
0: 거기서 먹고 노는데 이제 그냥 놀고 예. 하는 데거든요. 즐기는데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안에 사무실에가 있으니까 모르지요.
1: 막 훈수를 튀는구만 또.
0: 제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그걸 그 광경을 봤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겠지요. 근데 네. 못 보니까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누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고 막 그렇게 또 회원들이 그래요. 나한테 와서 이제 고자질 하는 거지.
1: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진짜. 뭐 단체를 이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0: 이게 재미도 있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는 사실은 쌓여요. 사람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1: 예, 맞아요. 예. 최고 힘들죠.
0: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애들보다 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어른들이 더 말 안 들어. 정말로. 예.
1: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그럼 이쯤에서
0: 네.
1: 정문 씨의 두 번째 선곡, 금예의 나의 인생 들어보겠습니다.

0: 정문 씨의 목소리로 나의 인생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정문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제 제자들,
0: 예.
1: 후배들이 참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서는 것을 좀 보는 게 제일 큰 관점입니다, 사실.
0: 예.
1: 뭐 저도 저지만은,
0: 예.
1: 저보다도 저는 이제 먼저 제자들을 제가 먼저 이렇게
0: 네.
1: 내보내고 싶고,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0: 오, 큰 관심사는 어쨌든 제자들이
1: 그렇죠.
0: 큰 무대에 서는 게
1: 네네.
0: 바람이고 또 행복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아, 좋습니다. 오. 앞으로 그 정문 씨가 뭐 노래도 하시고 곡도 만드시고 또 봉사단체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신데 어떻게 소망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앞으로 뭐 한 5년 계획을 짠다면?
1: 5년 계획을 짠다면 이제 네. 물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자 제자들이 정말로 잘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를 보고 싶고
0: 네.
1: 이제 또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곡을 더 만들어서 정말로 노래 잘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곡을 주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0: 네. 네. 앞으로 그 회원들한테 바램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1: 그 회원들한테 네. 바램은 저는 이제 그가 우리 가요실이
0: 네.
1: 원활하게 네. 가족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회원 간에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이제 특히 그 네. 안에서 여러 그 회원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지 말고 단둘이 밖에 나가서 조용히 해결하고 들어오는 네. 것이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고 이제 회원들 간에 원활하게 그 가요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 제가 제일로 그 희망입니다. 그게.
0: 오.
1: 그 어느 단체 그랬잖아요. 단체가 많은데
0: 네.
1: 그래. JM 그러면은 아 거기 참 분위기 좋아. 다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런 말이 내가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0: 네, 네.
1: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저를 헐뜯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야 그래도 익산에서 정문 가수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0: 네, 네.
1: 최고라고 그래요. 뭐, 네. 노래들도 잘하고 한다고 회원들.
0: 네, 네.
1: 왜냐하면 배움터잖아요.
0: 네. 네. 또 그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예.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예. 네, 좀 좋다고.
1: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그 우리가 그 매주 일요일 날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0: 아 예.
1: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일단 노래를 많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한 곡을 가지고 뿌리를 파라.
0: 네.
1: 그리고 항상 자 노래가 끝나면 이 전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인사하고 내려라 이런 것을 항상 해줘도 가르쳐줘도 몰라요. 일단 빨리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 무대에 서면
0: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차례가 또 있어.
0: 에이.
1: 돌아가니까.
0: 에이.
1: 근데도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노래는 자 어떻게 불러라. 항상 내가 노래 부를 곡목은 키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0: 네.
1: 거. 예. 그런 걸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1: 네네.
0: 앞으로 그 정문 씨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꿈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정말 내 인생 그 노래 인생에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1: 글쎄요. 이제 꿈이라는 것은 이제 꿈을 많이 갖잖아요.
0: 네.
1: 그러지만 이제 가장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작사 작곡도 하고
0: 네.
1: 이제 후배 양성을 하잖아요. 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더 좋은 참말 너 정말 노래 잘하는 그런 후배들이 들어와서
0: 네.
1: 제 곡을 받아서 정말로 큰 방송에서
0: 네.
1: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첫째 꿈이고요.
0: 네.
1: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무대 전 무대 많이 서봤지만은 방송도 네. 뭐 큰 무대도 가보고 이제 다 했지만은 그래도 정문이라는 이름이
0: 네.
1: 그냥 다음은 그냥 어디 세계적인 정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라도
0: 네.
1: 정문이라는 이름을 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0: 네.
1: 그런 바람입니다.
0: 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0: 네.
1: 아이고, 아쉽네요.
0: 네. 저도 아이고, 아쉬운데 다음에 네네. 꼭 또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1: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너무너무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 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참 진연 가수 진연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가족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네. 제가 사실은 그 가수 정문이라는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자, 여름입니다. 아주 무더운 삼복도예요. 삼복도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정말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정문 씨도 악보에 적힌 꿈들이 현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정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문 씨의 목소리로 이영의 눈빛사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정문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따뜻한 목소리, 여기는 K2K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이다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키르기스탄 배누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오는 손님들, 라하트, 메림 씨, 그리고 메가임 씨. 라하트 씨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왔고, 메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그리고 메가임도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좋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웃었던 날과 힘들었던 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청자의 변화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마스타르오르마토아르만달 크르그스탄 미네카리아나 바일란스 트라간질루은 볼 K2K 라디오스 뮤근쿠 에피르든 알파르치스 메나이다 뮤근쿠 체마브스 카리아다 자샤간 크르그스 게린데는 바야네 멘 전북다 라핫 менен бегайым Чаланамдо, мерим Кёнгида жашайт. Жашаган жерибиз жана тажрыйбабыз ар башка болгону менен баарыбыз эки өлкөнүн маданияттын жүрөгүбүздө алып жүрөбүз. Бүгүн кубанычыбыз менен кыйынчылыгыбыз жана кандай чөөскөнүбүз тууралуу ачык сүйлөшөбүз. Азыр биз менен мерим.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온 메리입니다. K2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마즈다르브, 민 경기도 동길겐, 아트 미림, 스테르미는 K2K 라디오스난 졸업자트카누마 관우시다문.
2: 안녕하세요. 라하트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마스타브 맨 졸음다 자샤간 라하트. 뭐근 жакшы ойлор, жакшы сөздөр менен бөлүшкүм келип атат.
3: 안녕하세요. 미그마입니다. 지금 조금 가슴이 떨어지만 솔직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스타브 맨 아트 미그마이 볼롯 위라스 오콘담 자탐 미로 가축 훈련가를 갖고
0: 국제 교련한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아내는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메린 씨, 한국에 오기를 결정할 때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1: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게 될 곳이라고 생각한 곳.